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칼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 쥐람 털와 신비에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궁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든바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자 툭시야 부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자 균형 치바 조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기바암 로기급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기급 로숨 옌키 응원법 겸매배 잼치 유배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법 겹겹 꾸유마치구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법 겹겹바탕 권내 탄외 민컵 겹구 랑을 국송라 숙겹구 랑세니가 펜라 대탕 용토
1: 菜当人别，你就拿那，别当了，偏不切。这个我们是我们云南第一，小区军校区经理嘛，我同家的你自己的。苏木尔中大那亚的呢，他家的开车不是的，他把都人一个苏木尔那头的呢，中大那亚的呢，另外一家呢开车不是他的。
2: Lütfen bir gitse de lütfen.

0: Thank you.
1: 사간디 깨차시자요르다.
0: 네.
1: 네니. 투스 통슈레. 사간디 답치 코네 데스나오리.
0: 오호, 쟤네 잘라 데스 컨데스 자죠.
1: 디야 소아르다. 디네 쳬다. 더푸리. 님난 거.
2: 심도 가보시디.
1: 꼬마소. 진이 서구 내유나. 디치야요 말이.
0: 아. 쟤나 니에 저지대고. 심부시드.
1: 당당 간주 따고 치듯이 황부 장장기 천조리 지링제리야 질직 장하여리 비상하게 천지 냄배 요고크리 유용은 저디 황부 장부다 장부 캡주디 부동크리 루자주리 비기 상하게 무제서 구리다 토간이 죽해지 말아치 겨비야 두주인의 정말이 겨가 만부 두중 둔자리 스스수여리 동부 니라다 딩럭이 계지 루규 지슈다 배수정 신기 속으리
0: 강과 대체 속을 비유하고 있다
1: 로다 나무 사치글러 대로의 점이나 소바지에 지겐 제리
0: 오 릴리 다리나서
2: 그지
3: 난님 대범이
0: 아 오
2: 구조치
0: 릴리 릴리
1: 니데 니메키 디체다 도스데 주레
0: 디스치다
1: 타니쇼 게지메가 게로게라 로스무 소조리 니게 난스 파제 로게 시 롱게 콩리 야닝의 샤주 제샤 추스 게다 감중아 닝 파제 겨르치 뉴페 니메 추제 도스 타르친스
4: 용아 녀신스 메어님도 주루니 가죠
1: 레스 토지 릴미 제로나 돌대부나 언제 이지 나오리
0: 원네
1: 도제마나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나도 뒤지르샤 됐어
1: 다시 하이 릴리 러미 돌대부나 줄로 상문이 사수
0: 샤찬 야치 야치 잔의 야치 세교인다 샹게 릴리라 나즈딘데여버컨데스신지
1: 키나송아즈 총샤송자 총샤라 고요카르여브다 뉴시카르퍼유메 니니바도 심치 니네 슈디 니즈말랍샤오리
0: 겐즈궁시셰브쇼 낭원네 구부시자츠
1: 토제나
4: 세르마치 낭담도 이네 예스망스케브고기 메가날 임지데나
1: 레스레스 토제나 내가 제민도 궁에도 서서고기송기 喂
5: 卡路威斯的玻璃窗下 路不托家, 你那辆不是一直呗?
1: 你那趟的仓木套就写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啥
4: 그래도 규르고마 토자 떼어서 참 두에.
1: 네 지조라네 데스트브지.
4: 네 아질에게 시키지. 야. 쓰스.
6: 뭐야? 바이바이.
1: 지금 줄라.
6: 예슈어. 燃油是烈酒 坦德朗伯利公司加温给卡巴给解 燃油母亲的烈酒罗斯给 都是燃油米多是女 昆州燃了庞家窑与道干的 枪棍门森体解温家窑切 看月天一下吐气 谢谢
1: 难道么
6: 难道免主妹妹
1: 这个主啦 你当我没人
6: 小小菜姐 那都看你自己起的了
1: 钱呢 没到女养我的
6: 燃油呢? 야
1: 공무송
7: 공방무송 나사워지메 초조라

0: 제가 용지에 돈년도 선한 도구를 수여인.
1: 네 자르고 주시에 교주도 생일와. 용금아리 허유정계 당도 냉하다 냠래 채우유스도 세비시라 시에비. 자르고 대그라왕 아요리. 계속 교주 부산다네 용금아리 나 당리 지금에.
0: 이네.
1: 내가 시다면은 장치는 지봐. 니에 퇴교 미스케 용구 마리 라데 규령부 대는 니에 라오슨 조주기 라오슨 라오슨 과신비나 라오슨
0: 쇼부딜리
2: 쇼부딜리
3: 杨小晨
0: 这个刘老小不得嘞
3: 嗯得学的

0: 지켜줘라. 기란 경아 세제 철에 가려나.
1: 小爷, 계산한게 장삼체 구쇼줘라 세가지비.
0: 너 이내 구쇼줘라게 차고 무슨 소식이야? 무튼능면도 마티리 양가지 저거 삼초.
2: 저 말이. 랭게 신규에 다른 쇼게 조이게 군세 카바이게제 칭아라 슈조 체샤
0: 슈조 체샤라 카리나
1: 카리네 장치장 공고 심을 조아제 라샤 송기
0: 라
1: 연小镇 랑 군세 린조 송자 내쇠라 윤우여 마시 로시에콘라 구쇼 조이엔 군도 총아제 他的空个铁了，老局长虽然被西米见过，老孙是年纪了有马戏，空大空个空大，他不都不过穷牛有马戏，老的给拿了空个铁的，西米见过地里埋葬，西米的空个生前是几贵的人，一年上千百斤了，西米的壮大去，让罗查你，西米的唐三米都拉下送给。
2: 我批给来的，什么职业不通去？你那什么电话通不打票进去？你那啥事了？可不得有人上去。哼，但要求不得，没事说就给怕些。看个子密码单别来给的。严小成，你先为给几张给你读哎。其实听到的没准呢，让公司得几码去，可都有。公没说几个留了，公没说几个住了。
0: 털이 든다 등을에 너 신기 마 양가 고급시대난다 니 강도지 더 쉬쳐
2: 양가 흔들 시지유 차올라에 용차도 왜
0: 니준 라사브리 털이기 든다디 든도딜에 도주야 여리벨
1: 샤오예 지겹줄라 리미사바 갑릉아 나주 고양도 스타나고르다
2: 小燕，都是去，你也压账了，他没过个听节这球，天色太多，天大地球不赢了，让公司内卡拆着。托姐，那几个留了，托姐那几个住了，几个好了了。
1: 学穷哎，听他讲不听这，没学那用过这呗。空格还是送多。哼，嗯，西米着急拉下子，他是我呢，不然叫我买吧，做的来不买不让吃不是，哼。
3: 喂，第一年后呢，西米的尼日呗。
0: 哦，这个刘老爷，昨天给西米的老局长说不的送给，西米见我送咋？拿了新假期，他人不着急嘛的。
3: 拿了新假期，个有那别着我也看着嘞。喂，下面呢，西米的队长还没着，跑来没事。等几时真的有话就对，我看下给西米新大区这样的用意。西米
0: 的泡沫卡里面，你还行嘞。
3: 先说了，
0: 西米罗基，米罗基我打，开药嘛的啥？罗局长那边西米基，米罗在前呢，罗家老子的，很多停车去了呗。
3: 啊，好嘞。呀，到底。
0: 呀，我随阵都是这的。
3: 嗯。
0: 西米随阵的呀，马个水嘛的，我你开过去车个着，其实你比呢，卡巴给不了车都，用不着个。
3: 用啊，着，让你来用，你也不能去。
0: 用啊，
3: 小小，爹，你进来，你去，对的，你这都会。你打死，日久接不得下了，不都爱找许多。一年，这样心里的，你来干个月别说许多。啊，妈的，你也搞来些啥也不就猜明的。小小，你也能长些，我那些包拉的，跌落去过去，让拉不是。 ngancho chobchi che chang na thang mar be ma shine da zu shma de ba yung gu yu de me su xing she zo da zu qing zo
4: jin yi le le ka ri
3: a kam sa kwa de le qiran sim kang xi me la bsi ge di ri du ge xi si da xi me de ri du ge le
4: di lao su ma ri
3: 啥还没不着我就猜个着用啊你要得留个着喵喵这下就下小小让给媳妇的衣服点起不多呀家里爹爹呢你找不到明年陪他老孙老孙俺来了我们多呀小妈这打算去打赌
4: Yang kar chiga.
0: Kusho jola. Kirange di me sizna da.
4: Jeblo je mi ste da.
3: Jo, jeblo da, jeblo da. Jeblo na ngwa king du ge.
4: Mari, lao sun ge jing be jeblo bu na bu so bu yo ri. De me du de lao sun ma sha.
3: Mari, shi mi di.
0: Bu na bu so bu e. A zi, nyo de sa la rai me ma da.
3: 이마지랑숨좀
0: 이게 되다.
3: 지.
0: 피리, 피리샤.
3: 심이디 던지 심이디 말배야.
0: 자게 심이디 징배 가는 되다.
3: 지. 아, 네.
0: 저한테 던도 세질 하이베.
3: 요요요요요.
0: 키스다 키스다.
3: 야, 지레 라무도.
0: 지레 라무소 에. 되다. 같이 지 되다.
3: 용아.
0: 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孙子

0: sen top çıkmadan. Ne? Adış. Adış. Adış.
1: Kini ya karşıga yomba.
2: Ali şuda, Ali şuda. Kina seyda. Şimidi ngazo ni şu. Yao je seyda. De, jingbei jebde. Tari nom dwa.
1: Ngone lao so re xia. Da ji su lao so ra ya zu shu.
3: Ni chu ni chu, gyo yin da.
1: Oya, da ji ni da zhuo yo ma. Oyo.
2: Ali şuda, Ali şuda. Ngani ni ge shimidi tsaya chi do. Chu chu khashe khale gebgi. Kina ga yas je sunzi mebe. Tondo. Sida. Kina de sida. Ni ga ro. Shimi tsaya do. Shimi bere gebs.
1: Ale. Chen se do masa a. Chen za she so. Kini le ya ju se ge ni. I ne shimi de kini ge rang mo nga se ro che bre mo do. Ni ro bu chi da se le me da. Mo shi ne. Ni. Shimini be ji kini le ro bu che o se le mo ju ma. Shi ba.
3: 喂呀,呀,啊,好了。然,还是你吧。喂,然,妈跑去打。那去都行不好,得你娃都接死也不行。我去那打,我去那打,我妈去比呢,妈强冲着呀,用棍打了。然,要不去死吧。呀。
2: 네. 다니엘 신의 고스였어. 기랑게 간주니 니에고기 좀 봐. 기랑게 심이 라시마시. 마세 기랑게 로죽단 수입에 심이들 라비나. 기랑 흘려제 심갈 슈르베. 니에데나 기랑게 샤르고 머신데 섭주견도 요마시.
3: 주스 주스.
2: 다니엘 롱게 깨봐.
3: 샤마 봅시다.
2: 니에 기랑 슈. 니에 수디 니에 봐도 아무라리아 죽고 니르샤. 기랑 냠래 나도 메나. 내가 손을 다 걸어봐. 슬슬어 자꾸 계란면에 개요 마시. 해야 되나? 계란가 속주 견도 매 마시. 계란 준다 창마 세제 주 견도야 요 마시.
3: 고치스 고치스. 아, 마 봅시다.
2: 요. 상태다. 나 계란에 덮주도 어스도 와.

0: 링크 당하죠. 이 당기 링크 당하죠. 다리 주지 좋은가? 시지 나가 좋은가? 루둥기 있죠. 찬 용삼파, 시지 용삼, 와지 용삼 나고 주리 당, 쇼고시 용창수, 모세 당 신성 최고, 下堂恰恰我们亚细索文藏去过，我们堂 C 美人宣纸新罗索，你们去过出芒藏去过，东西南堂恰大云藏去过。
1: 陆屯去啥子年？爹堂你错啊，谁管？

0: 대수다 대수다. 왜 뭐 중요하게 소주기에 왜 자꾸 이만 센디 라를 꾸지고
1: 어어 니랑 시야마 좀
0: 땡큐 곱스딩이 마 되어있듯 가서 집에 나부터 통자 니에 평소 손 찍을 수 없죠 통도 주디기 돈을 단대 더듯 니에 제지도 뭐라고 맵시해줘 통도 뭐 중요하게 우차수 두대 교타 위배 미치르시야 제일 니에 억울려라 라를 자가 양보시 제로시다 쓰이고
1: 진아 끝뒤뒤 니랑 친구 곱시겨고
0: 나 고야부터
2: 阿里古达阿里古达你姑娘都克拉斯个姐姐等着小着卡拉斯你吧让给他去的我终于答应啊就行
0: 나와 입시오.
1: 남균의 랑아님도 클라스 뒤 두부통수.
0: 두부 개통도. 클라가르쌤의 개침 맛이 조쌤버다. 나주의 小小 공세 랩트가 경계 참 탁랍시야. 랑가 양아 롱대 사스와.
1: 가리 롱대? 쓰 랑나마 용기 인스도.
0: 남친도 년나마 용규지. 제시 나주의 小小 공세 무투 후타버다 제비나. 냠라게 랑아 주나 손롱제. 녀산다 야고 시르주지.
1: 말래가 좀 손자. 랑게 녀산다 야고 치고마베.
0: 낭다 요마시 로르 콰레도 수진의 케 요마시 나즈나기 수균 탁상시 녜빠라 암락 산다 요시
1: 세메딘 저 근저레
0: 가르쳐서
1: 케셈소
0: 왜

0: 아, 친구 아자. 아자나 대요나 잡초는 매배 손나시면 누구야? 지금아 옆에 마주다.
1: 소 아자 수요. 디사지 가는 메시지 왜 고스르다. 라지레 이제 내가 영마 챕제. 대가 로티가 형과제.
0: 가르쳐 왜 그래? 니네들 겐지 부제. 니네 저거 와도 그요. 지금아 옆에 마주.
1: 대단 좀 자세 같이. 이 친구도 왜 니네 단단 안 지켜
0: 놓으려고 하고. 저거
2: 와줘. 주스 주스 주스. 아자라. 먼저 단단한 두서 겹제 친죠.
1: 겹지.
2: 영아 영아.
0: 니
2: 겹스. 나 키로시다.
1: 겹지.
0: 뒤에 사물이 왜? 나이다 니에키오 니에키오
1: 교치 이제 나 클라스 교인다
0: 니엘 가로 세가 교 클라스 세가
1: 자기는 니다 카드 비자 시시

0: 좀 심으라.
1: 지만에 아라니 오스톤이 용두에. 갈래 진짜 겸 말해. 나 람징지기. 탄동시.
0: 시부스도.
1: 탄도 꺼내기도 왜?
2: 계속 뭐냐 계속 싫어도 무슨 와?
3: 제자지.
0: 저. 디가서 당고 니가 롤어 가와 입장아 소화 쇼스 럽자 니야 야스기다.
3: 샤샤. 자 쌤들 제 최고야 야마시. 야지라고 있나? 안 저라라 야지라 뼈다. 상계 먹고 야지 아직 견고디 자서고 쓰스마도 견게디. 샤토야 야마다.
4: 알아. 알아.
3: 참고치. 랑게 제제다. 러진지스 니들 뭐냐 자스민데.
0: 야쇼.
3: 참고치.
0: 당고 혼내 자스샤.
3: 대다 대다 대다.
4: 대다.
0: 喂, 괜찮아도
2: 왜? 뭐네 샤토브지. 또 세 젊은 거야. 상마랑 그 체질이다.
3: 예.
5: 지게 지게 홀라 감사. 감사.
3: 하지 지게 홀라 감사.
6: 하지 지게 홀라. 지라니 피긴스 소세만 남치 티린생호 사지신다르 중도주바치스 탄데페지 남타기 랑가가리 규리
5: 나 생호다 요메 키란조다 차요비
2: 지게 홀라칸사 지게 홀라칸사 지게 홀라칸사
5: 감사
6: 티리스 주리디 창매르 구체 레파르마치가 요부시
5: 갈레 가수와 레그치시
6: 오디 레그치시
2: 레스 레스
5: 탄데 비콘다 도비나 고림이 요부치 하샤
6: 태도상마
5: 沈侯爷，我之前被落着的孙女是他。是呗。
6: 然后。
5: 大嫂子，莫让陆九都对的，没

0: ཁྱི རིང ཚང མ གར སེར རེ དོ ཁ ཁྱི རིང ཚང མ གར སེར རེ དོ ཁ ཁྱི རིང ཚང མ གར སེར རེ དོ ཁ
1: 감면 가기 송민도 그도 정하나 태수
2: 알레 안녕히 계세요

0: 지게 홀라. 고소난다 민호아.
1: 어찌 난저고시 저간 것도 뒤나라. 장게 차서 없어 시대도가.
0: 네 다가서 두서 이렇게 제비. 키라. 나 제가 비비.
1: 내가 대대니 라지고 마시베.

0: 八卦四处浪八趟，三个开发所给八百里的内地游资，玉芳八卦张西康了片段，俺从高了片子日本面板吹着当别具能做，八在林中当冷水团吧，八卦三个开发所给八百里的内地了，玉芳八卦张西康的日本面板吹着当别具能做，玉芳八卦张西康的外头给直接当，七里面呢八百里的内地看了大空气，玉芳八卦张西康的给用给木质产品是一面。
1: 既然了，八百里的内地游资，你从高了片呢，录制能出了，里面七九的两米两能出。这里的垃圾场，学生的学区，过年拍完，各处学。预防八股张西卡的这单即兴结构被拒演，八百里的内地看了，从高头片呢，直接两米两只，光孤单光速过来没过。他在上面，他是中间，尽管去两间房了，可把人家两个月估计出去送啊，积极给。
2: 他在三年，他是中间，尽管去两间房了，可把人家两个月估计出去送啊，积极给。盆中罗一帕锥从大罗顶块个顶街塘，罗一帕锥他是龙井站面从刚，人把过一千百载过，今的顿别菜顿人十点俺白就赢了，再过人从刚都撇子，本来一吃大白就烫，菜顿人的再过套，罗一帕锥政策吧，拆迁下不弄不松住了，从刚都撇内再过了小就赢。 罗杰帕锥得罪他们堂，他一定凶七百他们了。人工马修哥儿家当咕啾咕咕来摘玫瑰，他同家些再去个那么了，偷起两瓶手气，我上哥儿你给咕啾咕咕烟的，将我牛猪囊子。罗杰帕锥本来一多百斤白酒银，结果退罪，今的准备菜团银呢，今的准备菜少几把银。三呢，他是创业的领哥儿努不浪，总结不如刚给诺不贵卡住，他是龙井站的罗杰帕锥创刚。
3: 制度卡巴拉，两个月过去，处处进出，处处进。下面给今年安大些呢？罗一帕锥确定从刚都拍完了，告诉秀。二头几家，你们操下去，阿公黑龙单位长秀秀，罗一帕锥你过去快递收徒，三头南西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南北洋签不订阅呗？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云店冲过所去对群养参不去。
4: 台湾尼国堂龙国，吃出羊国土了，苏北天气苏切烈不行温度被马切，我东洋干部行温度，吃了这对，我一怕吹尼国气会当不能疼，空气看不清楚天呢，同面感性阴了，胸闷酸笑感阴，看面看不疼不贴，下周空得不来，冷车稳当热得吹，看这看不顺顺，自动给干草了秋呢。 穷丢了四万血，泰迪熊七百两三百年，七百干部擦龙用为切图，新旧汤三百七百银币，七百根据擦龙皮开卷汤对呢，去过签约，这当也不明白要上切图。泰迪熊七百两天呢，阳性死我汤，冷天点小气味，恐怕绝对担心级别，从哪是用呢？出个错恐怕不对汤，穷家一万个，刚把巧用呢，得叫切图，贴住两桌银币，两桌给他别给别新车米。
2: 泰迪兄弟，那么去吃不用，逐渐吃别退钱了，吃不错退钱，这个用我汤，得他硬擦拢用完，面对秀，他们吃起了锅儿，也汤咕啾咕咕赢了，锅儿也看能吃起，他们吃起牛呢，吃起不就赢。
5: 罗杰帕锥是锅儿他们的，是锅儿汤，羊肉刚汤了，明年去过吃不行，他们地图了，这锅给南北店预备，三月点不进来，这单锅头了，不行，点不起吃完。 恐怕原人不一样，各来各的美。台湾他们为了吃住汤，天天光秃的，不等于白，大姐姐的，天安人光呢，吃腻了，锅儿给个不出锅儿给你们汤，他的吃腻了，锅儿俺给个不出锅儿给来追玫瑰。品种罗杰帕竹。
6: 年底呢，前年托在甲州外来闽阿东演技强谈几个级别人中送给亏时，第二，肯定成为晋江单的独行，操蛋车南街甲左带长来的。第二，每日操练七个样，索价米白糖都缺的马日。强谈给四十七米托，索价那座几个儿就行，操练七八趟，一个比行。 西屯人民的苏家的健康食材鱼，第二，酒汤中，姜姐砸汤脱了干炸区别，泡过松阳鱼。姜呢，苏姐打汤找位，苏家没这么吃这西汤。 이기 봉유 최년 속도 최신 시시 양조 초벌 사대 구도 협진 갸중 외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지단타 양암 탕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양 지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지워타 북의 겸을 마실타 보아까르부 인신 소군의 아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도와 뒷부니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구의 뒤윤 다와 죽지 삼 인바타 주문실 경주지 자와 경주 기두 지세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급유 로숨네 18 송두 경주 신의 날 숨바타 수부 징체라 미 닌 학잠타 지세 지기 숨기네 10개 8 승급유배 리기 봉부 최네 속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이 슈삼지 浪过了点点强弹金别浪盘度将忙不通之余混子军度熊蓝塔米林为扎当托了养那国古年扎死亡养那偏居体力起不所接触水亡养那胖子我们行于各位古别拉通瓦达国通的对不他各位宝贝金贝宝星见完了我命不为把娘行为养了邱子金的错业空气月经邱清晚养安的给牌他邱清晚养你是什么月了邱清晚养家里给网月

0: 타덴 타다랏 하 멍주기 차주 라다라 슈지 제디 미게기 탄잠 타게 디니 용어 치고 고이 갸지르 돈주 균경 제네 규지 름지 주준 타 드립사베 누규 튕게 치면 터주 능 냠제 후다 토바 치바타 포 이시야르 카초베 줄람 케젠 주용 치주 치로 땅 카라 타고르 기급타 튜니레 냠레 치슈 균디 띵서도 도마타 고예 피능아르 외 체로 당디 난게 구쇼타 지용기 순슈 균제 메바라 페와 치고베 내수나마시 원주정키 양타베 세르 레지다와 덴조타 라다르 체네 무튜 쥐쥐 레조도마타 튜니규 체주르 탐진 체디 라섬 남다타 쥐장 테브쿠린 투베 레지 분가 주종 후다 치고 만라 편디 준규 균형 체네 외도 된죄 치바타 미만라 카율라 유기 편부 준비레가 망점 치고바마세 멍시 띵와타 폴라 편바 군론 테베레르 망점 체토 미창제 토르도마타 미심직지 신데바 소종제기레 된 모두 여부 줍디 라렌타 루규 미만제기 최감 택토베레지 간도뜨고 모두 주주 레수단네 중앙기 댐비카 게타 대라더 제비 시비 능튼제 튕교 차츠부 제토 만조 니고르 기 주주 네바타 주송기 네튼 직류토 주리 제바타 치주르노 주리 네부 제네 시림기 쿠르부 양도 당디 단유 레제비 튕교 토교로 디베 마우웨 투주 타 심뉴이 바치고 젠탄의 시행네 레제바 괴주 타 레제의 시행네 딩조 제교 타종 제고 제보 딩조 키 마라 퇴고선도 도마타 표주민은 생수 퇴마 제베 레게 람수 퇴선 수에니 심뉴 지제 타 뉴슈 유구 레든 주베 남바 삼부시 차바 제고베 내수나 시 완준정 키 시진핑 키 땅 주종 키 공바 로브존 타 지라라더 제 딩섭 제디 땅기 초용라 네 체교로 슝년 게디 초용네 땅 냉종 체교로 군데 된디 동고 시진핑기 땅 주종 공바 로브존 타 라더 체교티 타다타 레친 튠섬시 링기 계제 쳇지 랭겐도 진네 땅기 쳇지 주종 레든 조로 진교 균형 타 로브존의 딘네 종더 지조 년년 체토 지자타 조제 갸체레 베디 갸제 땅위 레제 바 땅기 지슝 사르드 지겐 키 학삼 남다 길락 레마시 체교로 치된 치고 당수의 세상 주종의 슝년 겸네 주종 고과라 믹세 정신 강야 매베 삼로 댄조 체토 주종의 바타 주종 냠녀의 냠주 치바타 대구 직종키 게지 제주 제주로 슝년 겸네 주종 미지바 숨라 제주로 군대 당디 주상 슝장키 쳇세 내다시 되고베 내수나시 人为 타 공회才 댐버체 제유 제고로 슈유시
1: 산규르 치고 체제 표규 렘뷰 통도 시에베 초베 렘규 사르고 조종키 초베 장람규 기 사법 토슈기 주제 법수 처무 법수 기 고로 괴베체 시 디가라 니돈 르낭 게베 포모 저시 긴좀키 슈노카지 타냠도 법수 티 송시기 시 점린 토기 사법 토슈기 메고로 법수 티 만조라 데브리 쳔부 준시기 시
2: 天气是四一趟年间内美国主席度天年年军气血给扎体营能力路就度地干成木泡组协别泡组三不协组把扩得穷泡组地年年国主不脆日过云林协别人金国占皮泡组细节天文强杂汤土坑龙协三位卡贝东的越南英龙洋哈将归不于港龙出唱空雷松而脆搓配将他们准备心秀了又归不三天灭 提回图江南春天村刚安塔塔开图三月各地对于江南北部长傅志欢起俺村路村仓们团员人不能各自去为三下人内队去归港东安张天几天米天年俺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村 抢糖吞内月。第二，从文堂盆中盘里去三餐接地祭坛找完内月。听闻提归去做过七个级别真主有些做呢让过人养呢刚他们住去里面。他在那狂不算了住去年轻的涅槃过去月。接了年多女生来进的中涅槃成木不做文书撇去结果出不提。怎么领导是不脱去去美国不做起来去越南。提归途美国谈了期间年多难给别朋友这些跟踪成木不做给追给把唐北车速去越南。三个月，各地对开展起人工岸沉木拍摄来用。

0: 야 민김비 너 공대 보 매다. 너 공각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직진 제모도 봐서기. 야 매니 취퇴시 교부 칭비당도 피타. 칭비당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매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퇴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야 미고비타. 너공라 폭도 미비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수 유비. 십수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직 주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디탕디네 시그지

0: 바베 상무신 그 유에
1: 그런 게 긴 말이 생호 아무라게 나 기용 켜는 민도 콩게 송야 까면 되죠 범신 나게 코바 차샤나 시다 쳐비유 니네 나 시 민도 콩게 송야 대 다그리 차스 개야 디 민이 둔다 말이 디 킨사니를 토디에 요리 아 근데 저거래
0: ཉེ ཆེ ན ཕོ མུས དོང སེ ཡ་དེ མིན་ཉི་ ཐུན་ ད་ ཤི ང་ ད་ རང་ ག་ མ་ ཆ་ ཤ་ ན ལོ མ་ གུ་ དེ ཅེ ན ག་ ངེ་ ཤི་ ར་ ཐེ ཆུ ཡིན་ ལེ ཁ་ རེ ཡུན་ ནེ ཆུ དུ ཅི ཡུ ད་ བ་ དོ སོ་ ཨ་ ཁྱོ མ་ དུ ཡ་ ཨ་ རང་ གེ་ ཁན་ ཅེ ཆ་ ཝུ མེ་ ངོ་ ནེ མ་ ཤི་ ན ཕོ་ དེ གེ་ ཅི ཅི ཤི ཕོ་ དེ ལེན་ གེ་ བ་ ཤི་

0: 야쇼.
1: 라미지 캄보시모 딘데나 데이베. 니제 지레민도.
0: 아, 오늘 연락해 나 나샤. 공개 나 두부 정책이 캄보시가 없음께. 니 트롤라리스제 켈레메. 레로신다다 지구 죽는 지바스 쉽기.
1: 전에 천대 강방아 말베.
0: 천대 강방나 니르니지. 니르지 되브로 봐. 마세. 자레자. 니제 디가라. 너니 딱딱 쳐봐.
1: 나타나 수부 참고 나이. 얘는 수부 좋아 같이. 야. 야. 왜 차여요 말베?
0: 제자지 차여미도.
1: 쟤는 근데 저래.
0: 가래 근데 저래서.
1: 나 수부 근데 저래.
0: 제자지. 도스 주주래.
1: 용 말이. 네 소치야 아주 개가지. 이네. 권수 민도.
0: 제자지 권수 민도 그래지가.
1: 자 소부링어 요리. 양의 피에 권장 아까로시다.
0: 용 말이.
1: 규다 제 규다. 파시다. 교 파시다 제.
0: 주소.
1: 파시다. 집 누구? 로이시 우리샤. 제잔 뒤에 차유 매버 가봤으이래. 다른 로팜 유기리.
0: 니 해든 장 로팜 유기리. 구유 매도 마시.
1: 규시. 라마 규시. 규시. 고티야. 교스.
0: 喂，叫。
2: 小陈，今天不找我来，先把片钱。跟片推子都是天使，我是打兔子钱送给。许给你多给三个点那些，让他的妈晓得。
0: 唐队。
2: 是。唐队。快些走，等别人都给。
0: 马里马里马里，牛啊，能干不？你俺啷么这么不用过？

0: 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小 마슬란제 꾸지 쳇기.
1: 라 통자 도가 주니이나. 누구 그형 말베.
0: 수응아 통자 주스도. 계승에 레어팜 체자 쪼개 나고 부디쳐. 마리. 네 부장 레고 쉬기. 드링아 장타지. 세미엘라. 드리 장예 지구 주제 통자인다.
1: 용아.
0: 你哪里啊？这个我也不是这意。大龙西，用腿。
1: 用啊。

0: 야.
1: 카마가야 가리나.
0: 군주를 낭미당 같이.
1: 대대체도.
0: 호르장자. 가수.
1: 다야라무주.
0: 더스 굿. 교수 뭐 협자 가지고 오래. 결아 위돌이야 주르베.
2: 주메 주메.
0: 주메서.
1: 주메시도베.
0: 多点钟我真是有米多接近我谁他追点没有给了给了给了给了给了回头里要煮着呗
3: 他人生有二大
0: 啊接近我这就是走走走

0: 야
1: 같이 했어
0: 야 나 대구 와
1: 랑 같이 해요
0: 야 이게 맛이
1: 같이 했어
0: 小小 마시잖아 니 라라 잘라스테 오섬 이네 조글리디 글라샤 야 라자르 근데 슬레브리
1: 모트네 프로듀서스 치자니 드루비 장양아 띠니 임베
0: 小小提光你让你这种话对不对让给俺两三天连不休你也是我三不是当别人之前退出的三年差不没在一起上去接了你养家顾客世界让你啊你这种话对我上去接着你四国的三国空门的女子苏国干的KKP你也达不到前两天不到三百退出去了让这我上去 Nye dè nè, tàng tà sàm xù xì xà. Xiao xiao, nye mì sì dè, dèng kì bì, bòng bù tà shàng yì. Yè xiao chèng, shàng nye nàm qì rò. Ngà ràng chì lì dè jì, ràng lì à tà tò tà, sùng gyòp chì yì.
1: Kisi rang amla ge mutu manan khande chini ba.
0: Rang ge tinte stay khri na. Rang ge ni amla ge nu me ba. Kong ge mutu me ba rang ge khande chini ba.
1: Ni kisi sugu yu.
0: Rang yu si. Rang ge kase ming ha shi la. Nama to se mi de.

0: 장애 아 디니 멤베
1: 야메나 사고치 퇴업되다 슈구 사고는 힘도 놓죠
0: 만일 주의 마 대대나 자 내가 쓴 네 말이
1: 랑디 좋았더기 니디 좋았더다

0: 난 레소는 야오제 돼 아. 디레 사소나 냠람사 로용. 나랑 레 도움도.
1: 탐치다. 죽인다.
0: 알레고다. 돈도치 탐주다.
1: 아씨. 지스. 바이바이.
0: 탐대 탐대시 탐주다. 다 교시.
1: 바이바이.
0: 바이바이. 대절 습소 치죠.

0: 되겠다.
1: 크란초 첸데 공수를 두고 무교치사 사지대에 담이야 가리나.
0: 내니게 잘하고 거 여기 마삼시. 나 저 남자 대마탈리 통중아르다. 마세 아화르다. 나 저 남자 대탄다 거순조 손자. 사지 약지 세약 뒤즈미도. 제마대대 사지 약지 리리.
2: 나 빨리 이게 드네 배다. 쇼다.
3: 터지. 대리만 손도 아.
1: 요.
2: 컴서. 지난 시라 갔죠.
0: 나저 남자 치워야겠다. 야다는 아주 무슨 쇼비나. 지마라 공사 계속 차려.
3: 저거 랑 찍디다.
1: 뉴스티오.
3: 시시에 시치.
1: 첸첸.
3: 드네 쇼치키 쇼아.
2: 레스.
3: 돈도. 디니치.
1: 드네 니고.
2: 레스.
3: 뭐야?
1: 장과도요.
0: 지만 아주 공사 근무 좀 라 쇼비나.
1: 그래.
0: 가르 고치네. 유유브르다. 제마시.
1: 뭐니 로토리. 가르 로죠. 미소 매치 마제 지교. 부쇼 로양 간이지. 장고스네 비야. 매체 주베. 예선 발로 친난 게 로미체 뜻이 삼죠. 같이디 아라토 밀로 온 것이 니제도.
0: 이는 아주 공수의 신대면도 도야라 교칭 맞다. 갑디디 캉보다 마저 가르 권대 이네 역시. 더더 양스 공수 최고 비그다.
4: 다거지. 디디라 이제다 프랑스로 전대도 야내신다 전대도 가다 라게 전대위에 사지지 쉬다 최강 치그다 멍외다 아니시부 여시 제마시
0: 다하시 라 요로로 캠치 쳐스미도 삼나 손일링다 창내링을 치네 지그지
4: 다하시
1: 공무소 공무소 나 디리튼도 레아도스 유 니 지찬에 킨츠 공세 균을 렌스 킨츠 공세 용어 유메 파로제 삼리 야부치 더니니
5: 라이 미디 레시그트다 노치링 여마시
3: 다리 뒤에 토브지 안주 내리 야오 슈기 말베
1: 티링 안녀를 직 저거 쳐봐 공무소 공무소
4: 아래 맞죠다 언니가 알아서 당가 차다
0: 에시
4: 또 서로 제대로다
1: 오늘 공무소 슈기 공무소가 알아 동심에 공무소 공무소
3: 왜
4: 말해
3: 여줘봐
1: 야야 키니 가봐 주님 봐
3: 땜대지 듯이
1: 언니 주인 공무소 공무소
3: 不急不急，那 chance， 那 chance， 你这手里。
5: 阿哈迪，快去不打。
3: 学长，快

0: 참 아쉬워다. 제자지.
1: 톤시도아.
2: 제자. 경고쳐.
1: 톤시 톤시. 모태 톤시.
0: 그거 친구를 하더라. 더 많이 지. 모태 있다.
2: 제 모태 톤.
0: 처음에 덮고 싶겠다. 오늘 양도 양도 예쁘다.
3: 동원이.
2: 톤시
0: 수지도아.
4: 문에 톤.
1: 倩倩. 倩倩, 문이 덮고 싶어.
5: 你这么近，我定记住了唐人。
0: 嘿嘿嘿，呜呜呜！下大酒，下大酒，下大酒，下大酒，嗯，下大酒去。
5: 嘿嘿嘿，强哥强，强哥强啊！我呢，
2: 东西
5: 钱最多，
2: 帮我一
5: 人晓得吧？
2: 东西钱也多，东西养了，
0: 养家是他们看一大，养家一大，
6: 养家看多的，
1: 看多的。
5: 阿姐，等到底是他们看一大，
0: 东西底下有了三毛九，等到是他们看一。
2: 对啊，阿拉彤彤。
0: 이다 이다 야.
2: 어제 진짜
7: 야. 다 도망아리.
1: 디. 디 수제.
2: 와싱에.
7: 연이 그저 제배.
1: 세미 구쇼게 나도 무려지. 구쇼고 난 얘기 싫어지야스. 난 이게 세미 구쇼게 시담니 취비는 김치 먹었음 게.
2: 란도스 고다. 띵어레 튼다이.
7: 다 도망아리. 도망아리 녀셔 봐려다.
2: 니 알아 돈사나 뭐 이게 붙여 말이.
7: 알아데 가스레.
1: 섬도 초겨.
2: 야. 让许多马大，许多马大姐。
7: 他妈罗木哥。
2: 马里。
7: 马修。
2: 我。
7: 克林的。巴西的。
0: 都是轻松啊。

0: 감사.
1: 감사.
0: 아니, 아까 나 돈요유.
1: 제. 정말서. 집이 이제 레랑 숨부서 키스. 연小城게 랑 세중아. 뭐랑 고바 치매 신규배.
0: 랑 저자비외.
1: 네 가봐 먹고 제대 링민도.
0: 어, 뭐랑 당당민도 치주랑 언니 카체사지 폐지마 코비인주.
1: 네 고대로 뭐랑 신스네 퇴샤스기. 금세 가리매 랑 세중아. 네스 갈랍자.
0: 진다 좀 먹여보나 내 줄 하고 좀 이내 디테일 내랑 망고 시에는 답도 민도
1: 진모랑 고바 대위매 랑게 신규배

0: 야 종민배.
1: 알레 구다. 진짜 안 가봐 주님바.
0: 나 야채 먹어. 카페 가지 구대오.
1: 어야. 또
0: 교시.
1: 어.
0: 좋아.
1: 클리 돈라.
2: 캡상 계란 예정 준비.
1: 이이 와이.
2: 응.
1: 계란 양아 세바 준비.
2: 레이. 대리 지주 도하 마제 공세 우주차 규제 수비.
1: 도하 마제 공세. 정주 연계 계란라. 마체 시기도에.
2: 다시 구쇼 정주 연계 계란 우주 나스. 계란 니출 식제 마제 공세 소물 우주차 규제 수비. 다고데 도하 마세시. 김미 공세니게 계란 니출로 대성도 시기. 최상 구슬 연구디.
1: 어.
2: 계란 아님도 피다.
1: 어.

0: 야 교다. 저와 남자 용부시오. 교다. 가리. 장 남겨 때는 상무 세바 티부자.
1: 네 세바 지단 상무 지민도. 네 랑 공세 토린 토단 바리 삼배모도. 진다리 삼무주. 제자. 네 루규도 두 랑의 공소 제베.
0: 네 제비. 이내 우주로 티슈 셈이다. 감치 콩러 공세 지협 셈보다. 렌즈인 지협 진이. 랑의 밀리 규단로 제비디. 첩지비 주수 셈보 이미 텔러. 캡스 시라쇼스. 이내 탄다 란데 대토야디. 랑스스 쥐다 푸. 통도지 요지. 장구창샤 셰상르다.
1: 你先说。
0: 我呀，等个你我就告诉你用途呗。
1: 嗯。
0: 让给多喝嘛是公司跟这些没新规呗。
1: 给对天子公司去的，那里面扎大，公司面扎的亚麻就要切不大。亚面呐，公司就要开些了规矩，给这些人基本热得起药的。
0: 让给给对天子来个钱对呗，俺们这么去，刚开些什么多，今天俺连接到这吧。
1: 俺钱对于。唐不敌俺我在马脚给两个感兴趣的鱼你不敌唐不先呢俺唐子地里要被两年嘛的但快先到没其实你俺的军团鱼在端节更多几多几个人
0: 严小春这是地里这里没对不对生意能两个小
1: 都是些差不多呗
0: 先不到还笑人什么年前些呢年底狂了让我就听见些差马赛让我就去打你也乐不着吧现在让现在开始收着啊
1: 爹妈的谁啊明都
0: 一年接着开始你养眼的些情谊公司让里面都要让皮胸松散这么多俺我心脏嘛这开始让个两个羊毛钱币呢，也起不等你呢。等你让给我就不用给设备，你上嘛，顾客听你不这种钥匙也记得。俺没听远，俺走路跑那么久啊。
1: 你会儿打车去？
0: 你说天空没了情节，连续走路你个就。
1: 用啊。
0: 我这让个搞着了。
1: 啊。身后毕业我这也要我解释一些切球你也套去切图吧。

0: 라르도 공간에 십시 이제 사수고
1: 차수 딴딴딴딴
0: 뭐죠 레브르베
1: 레스 랑크 리시다
0: 가이다 가이다 가이다 야 야 저스 탐지다 아무래 값 십시오
1: 리샤 리샤 똑같이 치다
0: 요요요
2: 이네 程志远公司的金大宇
0: 他这个我就得程志远给俺规置起了钱不得，一年我就得当牛日啦，就我打听不许多。妈的，算了吧。明天俺是内蒙古就去，明天星期一。程志远给俺绕不清的对不对？
3: 是
0: 明你们就晓得这是啥对不对？啥意思？啊？啥意思？
2: 干啥个没准备？阿姨，没做你进大的，俺那两个小桌椅被连没啥不赢。没事，俺打程序员怕嘞，两个找我洗茶用嘛的。第一讲啦，俺谈的两个地里两个女嘛的，当着人家俺人家，哪不有个亲生的对？
0: 용아, 내가 그 명목을 재무요. 이네 랑에 안 책임시켜 놓고요. 라리아 딜레 차게 레스라 주나. 람상 공사 때네 되고요.
1: 용아,
0: 야, 네 라 카페 시켜.
1: 야지. 감사. 내 독서 시켜로. 터지.
4: 要说你给俺那个录制来着，去给了老二的村支老母亲阿七不是？没事，那看不的，宿舍里留下。一来广东菜弄没完，大多交不是。
1: 老对不起，你俺这看不能行，大哥要不切瞧。嗯。
4: 你是个月，人长着腿不说咋？你莫让了，让个姐姐吃个十块零币，接着莫让个矿产得开零数。伢就
1: 啊，
4: 矿产不大，要我什么都给啊？
0: 也不是多，嗯，这些呢，没得谁说了许多。
5: 哎呀，听这其他人不了，俺兄弟今年自己有账，谁嘛谁？
0: 喂喂喂，俺这绝不多，今天让给我做些劳务去维持的，让人就当我一个顾客去照顾吧。
5: 肯定不就没事。
0: 大钱呢，让我去玩吧。
5: 来个去。
0: 小陈，
1: 啊。
0: 哎呀。
5: 让跑车的喂，我是来查下，他的卡上联系不到，第二个生女的单位你自己，卡上身后给，再没接不到，今年二十一节你空，今年你做那啥有嘛事？我那女儿在当二十三岁，老二的大姐不是，身后所有钱俺兄弟去的。

0: 타가시 쿠조마 제부체 루지 신징아 미니가 데데데오시 어 독스시 14제대 아시시시 미 데디디체 데데오시다 심르부치시 심르부치시 심르부치오시다 심르부치
1: 걸쭉거려
0: 니라니 걸쭉이 핀드 되면자
1: 걸치즈요
0: 걔치즈미 기초디 랑제야이
1: 어레
0: 근데도 심규 태승이 아
1: 뭐 구조 다니 오면도 졸라지 비는 얘 김부제 도마리
0: 니 랑제 비바 균쇼 내 김부제 마시
1: 제니용아 야주 아
0: 아 아지 자오유 각세 튀르도 닮은 체비는 장민 조윤환 승마시 외통 외통
1: 예수고 용자 가지고 랑기주 개와 용마르베
0: 이
1: 랑기주 제비 녀림비 따라한치는 용도게
0: 지시 개다
1: 랑가 신규 위에 집이는 초점 모터바 장을 가져 카디에 위는 옆사르다.

0: ¿Qué yo más? ¿Ti vi Marta? Ni, diga sa, ti ri ni ra la, ¿qué te sea yu?
1: Zhao Yu Huan. Rang ne, yu bi xi ju yu zha zhe. Ni xin ge la guo su ge. Shen he liang a qin, xiao chen liang a zhong shi. Lao zhi tun bei jie le, cang le liao chao a shi. Le mi rang ju guo song zang, niu da xue jie. Liang a zhong mei bei a chen guo shi.
0: Ma shi, nga.
1: Yu ne, ngang ne rang mei ni shi ge. Ni da le ka ge qiu ma shi. Ke si qiu yu ne, gang sum le qiu ma shi. Su su ka zhen de yu ne qia a shi.
2: 你当俺能行，简总直接点我买吧。
3: 虽然俺来个要买的事多，俺你当没事讲些第一个月。
4: 钱大大些，让给没事讲下去，你简总直接讲，给我们的，拜拜。这旁边的你，先看，上个去卡的对吧？记住这边呢，泡沫辛苦提了啥去，没啥辛苦提就下去，等到俺看不懂的，前面解决。
3: 上个俺刚出去一位，俺的几股钱钱个车啊？
2: 没事呢。
3: 魏总的小小个性格，别得了话事。年年没用的，让俺来陪酒的呢，宝马就不借，永远有嘛事。
0: 喂，主哥，上里啊，前面肯定是解决，俺晓得。你来个也不是亲密多，看着钱呢，也不啥啥不都是的，你这人都会。看不送个话事嘞，马他嘞，确实送不着不是啊。想给俺说事就一遍啊，确定了解决下头都说事下去。
3: 别叫像你人数养了的，那么样个呢？哈桑呀，自动那边给别的把钱给你要嘛是？一年未通，对去年都是的，客户心不大，心情不许多，可是这牛阿有生病。
0: 这人给沟通不会？现在看你面试嘛松，我先找个律师查算计。一年前了，马上通别接了，提的钱最多，我的家公家家要学的大几块钱。
3: 啊，哈哈哈哈哈。
0: 杨面都是，莫让给咱来个一不就行米都是呢，上个来个也好些，莫让打住。你们这让了大，有多合适？大合适，来个一不就解决些。你先是，你先是，身后也讲。你可是啊，你不就你让大家了看了当官不？杨
3: 啊，小英的，我去把不收回。
0: 杨啊，小英的，小英的。
5: 赶走盯着去啊，速打开发给吧。玉环是，对于我们现在想不要嘛是，胃痛咋来不哈？没得，电话过不过。玉环来老话是咋穷？所以我给别下姐胃痛了是挖药，胃痛了这怎么来着？我去看过药的。
3: 为啥啥子这阿有？
5: 没心态，一年还没松。
3: 一年赵玉环个说盯着给胃痛哥哥打通嘛的，好嘞，今天夜店呢，没去，年过后当对不着些。
5: 看意思呢，我，看嘞，看意思，人家俺是呢，俺可没有啥钱不是吧？俺是呢，现在人家没现在用不有。
3: 对了，让叔叔过去做。让到是你俺不落你一边。嗯，我着急我送不过来。
5: 妈子，你们可先换了，让爸来俺们俩打卡车修车嘛呗。伢对对把你先去老妈去呢。要不然阿玉。
3: 嗯，爹子，我怕罗姐，可能你了要学业。
5: 喂，一年，银子你也不接接。
3: 可那你打卡最嘛学不起啦，用不着个。哈，行，念那么俺不得做，念念吧都，就都不起个。嗯，过去吧，过去打多年是多。我过去吧，不许不听他回答。用啊，你念俺讲着些。哈哈，俺来俺读个。罢了，再罢了，。
0: 劝这自古的这劝劝，快点念吧，俺念不到去哪的。
6: 哎，俺这里呀，等大主管住你一，说不在这个住你没得。
0: 既然送到了，俺来个也不就去当讲过，这不是嘛是？
6: 呵呵，对。哎，现在人家咋去会干么俺陪见呢？
2: 둘러 방법이 건제 나님도 지는 용도에.
0: 도스 그러나.
2: 왜 라미 가제브레 영제브레 미슈 토브레 야나.
0: 너 주체 망차자지.
2: 응. 배제 와인 그렇지. 도스 내 그셔브제 밀리야 지조 제우르다. 마시면도나 그저 마셔.
0: 나오네 내가 지나 잠깐 협의다. 기란 게 미디 리차 챙글 없지 튜브를 쓴 것도.
2: 빙시 파이니아 룸리네.
0: 양아, 쟤나 럽저 야호지 챙긴다.
2: 허허지. 공모송 공모송. 쇼호레스. 지겨져라.
3: 지겨져라. 쇼모송다. 너니 유행아 차.
0: 러지.
2: 지겨져라. 대시다 님 뭐지 쇼. 광지겨져라다. 광지겨져라지. 잼드 쉬시.
0: 아. 지겹청라. 지겹청라.
2: 디녀 보리. 명리야 저기 환사. 제만에 따도 마스나로.
3: 정원 신바 갑시라추.
0: 아. 지겹청라 통지라.
3: 아, 쇼다. 쇼다.
2: 쇼다. 쇼다. 쇼다. 시장 하나베.
3: 네. 계란 고디.
2: 잡좀 봐. 예, 쇼다. 지난이
3: 기라이나
2: 지난년 거인다
3: 영아
0: 빨라 빨라 빨라 마사지 좀 주인다
2: 사지 된대로 장작 안 쓸라 그지
0: 아 나 장작 할 수 주인 고마서
2: 아 니야 쇼다 니야 갱오이 마 용도 그
3: 영아
2: 어 당 갈도 돼 아 그지 내 야자잠도 야자잠아가
3: 레스 뒤바
0: 셰코, 나 다른 손님도 유매 티부시다.
4: 왜 동무도 수아리?
0: 정지유연시.
5: 가리, 가리. 랑 미디다 님도 그 뜻을 해.
6: 그 주도 맞이다. 가서 랑게 시어저 정주영 공사 내가 집을 써도.
5: 어, 그렇지 소.
6: 나 이는 랑 차없이.
5: 랑 차없이.
6: 네 랑 시어.
0: 네 바라 다른 정주영 님도 시라추. 마서 도주고 남자 걸 숨기. 네 바라 균주님 미치시다. 이네 랑 바라 공기 미디 악주 시찬는 기.
6: 아이모네 치가 채우면 저 삼촌
5: 赵宇 환, 让 崔 초 이봐
6: 让个 초 인거 초 니라 시오
0: 탄다 让了 니가 千不多가 니 친구 채무 좀 말라봐 뭐시 让 공사 날 치송 내가 친구 요시
6: 이네 공사 让了 니다 내가 임시 채무 줘봐 가서 가서 치 이거 싶다 치고지도
0: 기스 小陈 시민은 点点 니지 乐시 니라 시오 치체나 小陈 程序员 자 죽을다
5: 让 咱们这 谢创不用
0: 니 小陈 程序员 공사 죽을 수 있어
6: 시다들이 계시면 다

암라 키라 끝났어 암라 암라 고모소 얘 간소니 키라 끊고 샤르추메 이네 이네 키랑게 나 순제 만나봐 샤샤 세가티 돈돈 하다 카트르추노 나 말롱 말함 씨르베 이 오늘 고춘 쯤소 샤샤 야 타랍도 키나니게 니만아 카리나 타네 균에 난도 증미도

0: རང དེ སྟེ རེ
1: ལེམ ས མིན པའི
2: ཉེ མིན ལེན ཞའོ ཚན སུ ཡོ
3: ཁམ ས ང ཞའོ ཚན སུ ཕན དྲི བ
4: ཡི
5: ཞའོ ཚན
3: ཧི
0: ས ཅི མ དང དེ ཧི ཞའོ ཚན རང ཚེ ཅེན ཡིན ད
1: ཨོ ཁེ ནང ད མ ཧ ཞའོ ཚན རེ བ ཤ ཁེ ཆི མ ཁེ ཁ མ ཅི མ
3: ཁ རེ ཆི མ
1: ཤ ཤུ ལེ ཁ དེ ན ལེ བེ ཅེ ལ ཁ ལོ ནེ ངར སུ ཡེ བ ན ཧ མ ཅི མ
0: ཡང ཚབ ཚེ ན ག གོ དམ ཉིན པོ ཤེ ཡེ བེ
1: ཤ ལེ ཁ མ ཅི ཁོ ཚ མ ཐེ ཨ ང ཚ ཁོང སུ ན ཏི ཅེ ཤི ཨ ད ད ཤི ར ཐ ད ཁ རེ ཐེ ལ ཤེན ཏོ ཅིན ད ད
3: ཐ ད ལེ ཁ ར ཅེ གོ མེ ཤེན ཏི ཏོ
1: ཡི ཤི བེ གུན དེང ལེ ག དེ མ ཅོ ཅེ སེ བེ ཁོང སུ ད མ쇼 치즈 위배 공사에 제시 고유럽 디네 제시 리트체 손두 선진네 뒤스 디네 공림기 숲딩월라 리릭 20 카치체 첨레 20다 규미 공사 20 규미 녀선 20 세주 20 소 시규리
3: 어 재능아 도단님네다 좋아치야 그거 유나
1: 도단님네베 진짜 저 봐요 마시 니라로 독스시 샤가 지보다 냠레베 지베 팔라 해와 친부 여시 디라이나 기니 팔라 마조지니다 도름 마조지니 진도 없이 봐 도름 진도 없이 봐 린진 지겹 지니 역시 제자 샤르 대가 냠에 다 좋아지 양 그거 지단에 요 마시 이네 샤르 담사 시오 샹기 고지 도름 진도 없이 봐 제모 신리시 제모 제다오
5: 샹기 수 제모 지스유
1: 아차 신리키라 센처 러브시 니에 제모스 셰비라
5: 严小晨是吧？我念过什么信息大的？我染孔人心里意。
3: 这个信哪看上？
5: 我若只要给局长查送哎。
3: 拉
1: 拉 ，no no no no no， 我他若没没。
5: 我信不赢不着。
3: 啊，
5: 喊你们的兄弟看几手的。
1: 喂，亚青别急了，死不死了？心里了我来个去你们厂嘛，我就听你不起个事。莫上给啥了？继续去 KC。有嘛吃味呢？
3: 这叫新郎。
5: 你们年纪了，俺做公司，来个三点钟都凑着。人家俺做前边吃不着，当下吃着去啊。隔壁的人家吃不开了，俺做公司嘛叫吃不大，嘛叫拿手菜预备，看见他们长的，一心面上收着。这个精神。
3: 哦。
5: 那个态度哎。花东老平个贫穷老妹，当下能打一句嘛的。
3: 能打蛮多。
5: 你敢动我菜阿秀？提嘴谁来？我们吃不着饺子。
3: 来死！
6: 小周、小韩、小王，今天是来大姐要嘛？打个你们多年的学着。
7: 迪卡斯，叫我提提我的特别不长名度。阿妹那身后，身后你们都吃着。
1: 香菇贵呗，你从哪能让给天气的？你那些货，今天后来个只有流浪了，三万个大那些，谁不想俺做你多马东送些？现在呢，叫都是家叫，
7: 我
1: 叫叫不行。
8: 迪卡斯，叫，迪卡斯，叫群众区别群众穿着过去小住你呗。
1: 咦，卡多，
8: 我还注意。
1: 让着嘛是，卡斯让他到近去和咱们这么贵要着，现在大家对。
8: 叫你也干过听歌生活的，
1: 这点这可怕。哦，大大姐，俺做没打死，没蒙古的这怪没得。
8: 妈的，小汉，让干着头领接俺去，让着我找嘛的呗。你让怎么接去？我这打球去，球。
7: 亚姐，
8: 接起嘛的，接起嘛的，亚是龙嘛是，可以去了。叫的，你吃这个笑的。
1: 哎，这些怪给俺妈谁？啥时间说说嘛？咱们谈个事，娘子懂了。
8: 要叫老爹不就行？他们俩好多大桌。
7: 哦，说，
8: 这个不行了，看家小气。
9: 兄弟，让阿拉木头也喝嘞，做这个用不着，阿拉木头能好把用着。呀，这东西。
1: 哎，妈这这个不行了。小山阿拉东西嘛的，他们大家交的。现在可是俺的教育呢，俺那是找不起学用嘛，是吧？这就讲了，都是难。
8: 직급 장라 그 체인이라 나스네 튜뉴이 직급 장라 네 결혼 관계 좋지 나나 주다리 냠래 제도 외로 와요 네 샤바 얘기
6: 왜 샤샤샤 가르쳐 왔습니다
9: 셴부디 저 초부터와 这个
8: 让给中水干给阿拉参谋通比呢，你也同我前进下去，可这都啊，这个不成了，现在是你们拿住。
9: 嗯，啊，这个不成了，对，光开门去。同谢多啊，同谢多。

0: 지겹잖아. 다. 다 괜찮 죽을래.
1: 초만 고치 소저와 땡비이나 겹중 킬레기 명찰의 균칙마리라. 겨치 만조 친예레 로티브 용구시. 딘제 초는 만조 친예 규마 세바 용구리라. 명자 총배 지라 만조 친예 매베 심제 매바. 공급 세베 차송디 주제 총예 요구체나 디부 쳐쳐 단 토지. 토시.
2: 他们得当些几年严小真是
3: 생계조직스위즈난다
4: 예체오
3: 생계감사 응아트리
5: 생계공무소 먼저 세배담시 맵수구
3: 지금 신랑아
5: 금쟁하리님께 치즈여봐 장계잘라딘제시 미몽구둔두제 모성민두야 제시두룩치야 14주문두라 첨제 20치야 대세주문두 니두스두
1: 你是对这所谓的公司当时出来了的你也知道了两个孩子有呢我猜还需要死了吗中年是爹爹呢现在全都没有了三顿南北没有三年了两个孩子前面呢如果我们去接他去土下有马的他的年龄呢是呢让公司的住不得这一年的没那三头不记得当时他们的项目没上 디링기 촉동 송도 다가 삼시에 송도 출

디카라니 잠비에 로왕과 잠부시 키장키 교조직 디가라 소대직이에 키장 디라 토니 쓰기게 교조대 최기 니버 마슈기 키장시시 키장 교조기 토메 럼로라 세손 내부시고 유티 사마서교로 리버 토메 얘기 시 교조추 키장 몰라 몰라 사마서와유 토닌디루 로니 이바타 기장 포시시 대토네 코바 사마 주슈 사가 이바 촌토 기자 로총와 포시엔타 저와라 토니 칸교 교조네 카체겐 시시 다니 시네 토니르 잔노 원웨 사마샤 대친 토니이 네버 비베 양아오 주시 토니 땡아 도주체위 내주 토니오 유티 땡아 기장 포신식 관조의 교조낭 주변나 기장 모남기 타는 체조 파르쇼 타나 그 소쇼위 네버소 차도 주시 장부 규디로 소매기 탐진 칸사라 베구기기 기장기 교준디 민스니 관주의 정오 응은세 대주 입시 기장타 시제제와 떼내 여우미 관주의 와라 개와 총리 유진구 친기 기장기 간조니 시자라 니고기 퇴무의 토티니 유주시시 기장기 니제 메바 무시 진대 동기 터도 미니 시제 또 고주디시

사고르직 대신 기장기 교소로 양결아 지다샤히 웬디 토니 문에 시나 더동야 네법라 규도 처음에 응어준신 기장무 세응을라 사와타 기장기 초소마도 기장포 세사와라 연도 죽음해 계시 토니 콘서트 칼레니나 세카카 라시 토니 고고르네 르 상외 수자르티 콘서트 한냠토 또 라 토빈 따기히 토니 이 지단 테레 괴괴 슘슘 제바 쳔시 원장 토니 침부차스마마세 기장 포시시 토니 가스네 교조타 카체구기 토니 무유네츠 타네마지바잡시 토니 양결을 따주지대

그 인지 섭섭치고 토니 타자 저오 망토 돈주메 세 추겐키 지다 지다기 바보 섭메 바타 바버토 바보 캄보 섭메 웬디 타자 토니 웬에 시나 삼밀로바 지르나메 제류티 급식 토니 제도 세계 왠야 갈레 머교베 사마라 주 첨부식 간의 용시 토니 대부 매베 나와시 용기 이내래 네바르토 도르치

부니 기장기 주도 매베 무엇이시 테르딘 기장기 인지 마라 교구 교비에 부타 미바 시르 자제 냠토 대기기 토니 마르큐베 나네 양겨르 담디 서기기 탑교외 초와 티리 타동 규진류 개괴삼 토니 유바 시치 시르 마할리 입드 치세 싱도네 법요마타 마할리 이 장기 나고소 젠즈바 시다 요와 토데 메베 라리아 침부터 안에 나고나 다 사바 깊디 네가라 마할리 나고 임바 셴기 셴수 줄게

sab roba tha marchi parche thone ngachu chenggu ki ne chu yu che sebor thon tu thoni zuju ni sar leba tha thoni tha me ja wara chemo ro zu ki ji na thong ge me be kon zu na she la deng gi yu 다저도 최후의 고급 약수티시 지당기 내최후 기장 교조기 탑주니 오늘의 주요기 교조 성신 소주타 대지 각동치기유 원디 토니를 로봇 매배 대다를 체크는 가보시 당다 투여테라 토니이 마흘리 통시 시즈티니 토니이 또녀제기 바스덕시 토니 팅아 뒤세 교조난 시제 세 좀베 냠뇨 표좀 쳐보게 토니 시르디 또 쳐버려 용와 세버로 시기해

마하리 파르고에 치듭 토니 다 치고 마시 마하리 뭐라 믹스 치기라 데르와타 대제 클레르 리다타 녀와라 자르치 체마라 파르고에 치기 마하리 저지 앙사라 제스마타 탄조기 파르고에 치기로 공니대

다다 튀티라 토니 루포도 용웨 쯔 쪼글라스 마할리 응아노르도 라부자 켐시 마할리 응원에 세 쯔규로 젠더 채워시시도 토니 르니야 상부이 쇼라 차자 르그리 삼사 쮸메 Dini Sagoni Nang, Tony Lajabe, Lambo Subzuki, Tosatin Tambutishi, Tony Luji Simjiki, Tosene, Nigurki Kadela, Kayatene Chilome. Tony Hubs Shishi Chigi Yobe. Mahali kaji tiji mebsu. Degara mahali nga kwanta mahali samashi. Taja kuniki samar mato tona chigme.

파르도 개가 토변 직장림에 지당기 내수와 기장 효소기 세트 타주에 따네 삼아 송치 원대 타자 마할리 콜라 출구 잼시 마할리 토니 타주에 따네 랑기 삼아 신동 토도 오르와타 개밤 예와 최혜 토니 라리아 외매 밤의 캔티 라도 파마시 교조지 조람 매베 토니 이 제왕기 자주티 람호 초메 마할리 삼바 튜엔도 주바타 퇴송 토니 신동 워도 고니데 팀원탄 자와라 세루공니 대유 토니 용원의 세나 토놈니 라리아 최가오의 세무시시

마할리 응원에 셴나 니니 초규르키 심세시시 마할리이 생강 또 세바타 다니 저바작세 차히 싱동워키 토니 응원에 셴나 기부텐저메 토니이 예딘기 마할리 대갸와라 대네 점주 당네 샤도 리니 서규로 공내 되줄래 마테 페질 마사세브시 시니 사만 홍접 치바 토네 고르 미스바 차유 이내레 갈레 카로시 가즈 총야 뉴스기 마시

코니 코심강네 도사시휴 등외토 냠도 도사규로 네가 첨부휴 가인스나 세초게 시다기 토나 용라부휴 세초게 시다 용체 세기 쳬바게규 멤버 땡케시 제장코즈 섬네기 권에 삼사고

대다랑강 토니 드라마리 와라 냠레기 저와식 초심시 마세 되기 교도 다 쪽디 저와티리 림시 사덴 도친게 토니 마할리 송 외지다라 데네 손에 제바다 퇴송 토니 마할리 예지다 송제 다 리조 투제 토로토로 치기 토니 퇴도도 용고 유바다 퇴주 까부시 딱다르 요니 마할리라 지다 송교로 쇼테치 마할리 딱바라 고고 제바다 토니 마할리 고고 제바라 나와 동비 채무 투디 토니 따우 고부 우주 제네 마할리 고고르 투 조그히

전점이 니외워. 문세트 기장기 야전쟁기 저와티 라르얀 섭치게. 군인기 신비 삼아 사시게. 기장 예고도 용급. 세기 지다 삼아신도 토토 워기게. 웬디 다자마할이 이 상외수 삼아 사시게.

코니기 외에 세나 대셈베 뇌슈 메바라 쿄르셈바타 다제 초와 토구 셈보라 차히 왠야 죽도 메베 직수시 데니 게 미게바타 셴기 토나미요 치고바티시 셴마도 코셈기 초와티 조주라시 마세 남양 토선 체교로

라리야 세무시샤라 토니 니가 유바 셰조르 토비 토니 추고 추비 리기 쿄조 데시 토니 타마할리라 니가 체부 체비 마할리야 소 베네 존네 트랩시 마할리 신도 토 최자 네급 대자 쇼스 웬디 유리니 큐그 유탐 리키 시기 코타 마슈 파르토 니마 카시 신도 오토 되기 대야 리기 교조기 자워로 카데 쪽듭시시 Riki nye gordo yimne, guk gyemne dhugi dhe. To nye dine kamne dhe wara, Riki tanga zingzi che gui che ne, Riki r kogor di mahali chwe jo yoro kukup dhugi dhe. Haja, to nye yi sonye lama dhe wara, Riki la hargo che. To nye yi Riki kyozo la nye gom shi. Riki kondro langgab, to nyi chwego chobshi. Riki kyozo mahali ta pata rinwe sara chichi.

0: 얘기 문학 촉도디 돕셔보시 라요리 나주 계급을 가시 최고유나 당도 랑맥 삼루디 계세 투고리 하다 퇴기 후다체나 나주 옆주 지표니 요마리라 나주 퇴지 독지직지 체비나 랑맥이 삼루유세 계세 투고탕 제예리 루키 제왕계급당 합주 하지부 최투고리
1: 他的那波子解读所以给你刚也解了这种他了如这个学国足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都不懂事，听我就得呀。三年后呢，民主国业务马上忙过去查度。哈，也好的，选举时结构不改新鲜了，俺最结构新的都全部撤了。
2: 局长，工作上嘛，阿哥查着给保卫部上给新规推荐，马上下去，库存东西还差钱不多。记住。
1: 你爹呢？保卫兵上操起杨思措，孟作翠，有些对面保卫中队忙着协助突破前的，解决人路的落实，兄弟这边的特别要学的。局长，杨思光操难苦些。
3: 记住，派个新闻传媒给他们说吧，快来多。
1: 好嘞，工作大选节，差不多呢，大致多少钱？大致多呢，没得带你，真多信息。对的，工作有得听就去。
3: 别急，生意能不得接重庆了就业不着。
1: 也不错，俺最近几年里也不少的。你陆队刘明辉的，给这些啥？生意对面做不交别接了，基地棚卡大，送给某棚给推门头，点下了电器的。你听到你连看过陆队做重庆家队，并且团聚出呢，工作艰苦了三个半天，点这些数据呢，光个工队呢，费力给谁力大？
3: 下个队给我们写写多久？生意给对么的，秀色，你规定秀色。哼，记住了呗。来个，嗯，要我写他写下。哈哈哈。
1: 朱师长啊，既然你写错别，共产党的密码性追马给突然无极安踏不的，既然给你来提这那不的，你死心一生的。
2: 哼，突然提这那么的。 他的朋友呢，喜欢传媒吃豆皮，现在谈了一千年，今拿出传媒那个当铺的，结合的密码的品牌，巧啊，上不接的，骗了骗了，less。 朋友跟那段的，结合跟阿公大王车站进教堂，这晚预备，开启战争的那段说啥，你把都他去瞧了，对，去读起来有嘛的。
3: 现在是他最小的，而且他没有的，唐伯的，确实是他的。第，西安传媒局长，长满唐里吃土饭，特别是唐伯吃土饭，你不的，马东吃土饭，第，马也不要的。金柱马个，马没有干面的。中央密码谁说呢？西安传媒局长，不要跟那段他最吃狗，对，就是狗咬的。西安。
2: 金主党土木土地，做培育区呢，建设那边，吃得不见你，中央的队长，唐里前面了，土要的。天南村，土木少不的，建筑，几不新潮的。日完了，天南村，湖州前边，土木的细节，村民养活人，村民立柱土脚，连接片。
3: 西安金主党也的，为山东的给冷不清一把统统管理。可对了，古时候俺们俺们精力拉开，西安村民能有独自这个院长。
2: 老师，这不济，你听多，别追其他哪个不的，要我这了，落住点不起来。 미마게 지구슈다 저와 키랑게 뒤주디 무튜 근교나로 티제 나부이노 계급다 벽 미마라 편도 첨부여리
1: 너리 수스탄라 키랑게 타지 니셈나가 돈에 세베 마치 비진신 시주시야기 심슈피스 니켈리죠 계급다 미마라 하산남다 제니 나즈 표시외 진주당 토야라 존리치기
0: 야구도 캐나우스 비진라 최미 디라 용웨 민두슈기
1: 토치
3: 다들 혼노 미리 루블링기 팅탕 볼 루슈로마 미탕 갑기 개사샤 나 저용을 바세블레 시작해 망도아
0: 야 우리 아 캐나우스 루슈 뒤에 나라 미리 가수 유메 돔지 교나베
3: 나 저 돔지 팅니 제비 미리 니슈 접시도
0: 오 미리 니슈 접시
3: 로마 뒤에 나라 배지와 신조배 후르준버리샤 슈노시 인젠 카지다 더도 레슈 레지버 뇽시시도 디토네 청뇽미리기 망조즈 롭중지알 후르준다 낸데유 승거여다
0: 야호도 더도 내 뒤시다 가도
3: 내 뒤는 지부도
0: 쏜다
3: 단다 내 뒤는 지슈디 로마즈 링내 초세 뇽부민도라 루에히바이 친부유사 루티미세 댕기치드 로무용라 삼루당투야미도와
0: 루야네 미리 루링게 조 첩세레 집규마 소중치규탕 쇼라 첼레레 집어 소중치규 롬니랭게 제나유사 안주 섬시 디규제 내류라 삼루당구기
4: 안주 유나를 찾아나 한테 정용미리 레지바 가장 가탕부도 이내 단다 유나 미리 롭친 그 접수 레든디 배지 더기 배 덥줄 사바 녀지스케비 랍다 롭중 제브네 레네 토라 말레파라 디 투통
0: 제민도 와 더도 십전에 주 송지 체니 랍주 조야 조베 테라 이와 치고기 나츠 정용미리 그 레지바 가탕고 티제 유나
3: 退通所中真的做了可这多了退通所中真的具体要多别说完了不能没这路里呢你也了觉得心难呢用不会哎要不都主席等哪个追过的还想要不都哪怕连你是不是所中真的如这个学习心就解的学习正有没这个我们连接不卡起所中解你
5: 云南的登给的，杨虎的我，杨三兄，我知道中央的大桥是，
6: 老大，
5: 中央密码是兄弟，票三年是兄弟，票席为京州兄弟国的区队了，毕竟呢，你大贵下，主席要给他多密码京州嘛，票的规矩赶快拿下。
6: 得皮啊！老陈，老陈，别说了。
5: 我知道，下来看的人呢？
7: 人工参与退吧，虽说，我做店主业务去的。那是那是。看上这套板件团结的，当时这不听说，建造的副超多，也得过年不买些啥，用这工具解决。啊，对，推进个确实人气了吧？组长上了，俺去让能行个转团月不大，落个月别来接不得做干活月。几何他迷茫了，去让能行个来接不得这月呢？几百年没买下不晓得呗。可别提这，快收费吧。啊，啊，缺的缺的，那是那是。总之难买的。总长下了，去让大三没过小，叫个你这那年纪，你这的可对那年纪呢？你这了，想起个啥？啊，对。
5: 做上香了，经常过了百马了，可就你这那把了。我拉斯米，我听到了。嗯，雷斯，我回去点别个了，想吃些啥？真谢谢，你这些酒，怕买卡给别钱的用过嘛是吧？特别是卡里有吧？雷斯，过去完了。
8: 哦，你最低。 三亩富了，还买钱不那么多，家伙钱不能够大。
5: 钱呢，跟着交税。 我当前把这些事情，你老拉不就是小舅舅嘛的？我当是了，俺来打的垃圾，多是点没吧？地板这个这些都不晓得。啊，七郎的老追他，卷堂的西北人呢，老是老觉得人心该有个大。

0: 成就表
1: 那
0: 陪我推不错吧毕竟呢陪我老年算啥让爸都重新给我来让给我学习下才是托书给你的书的
1: Yes
0: 不过这
2: 也我洗澡就送啊
0: 不让给明了还是有
3: 年明了原来是个月
0: 啊嘞
4: 不过爹你妈路穿衣那么热昆嘴金大将来来这套来个七个月子比如我骆驼我妈热你我干身都过下昆嘴都干小了皮
0: 呀我穿啊
5: 干身都天一回答
0: 啊累死呀俺们是大院的，嗯。俺谈得了，关于刘伟家的给这些你说说。这些如果吃不透些，亏了院长。算了，两个请不起大院的。听这一年，这些如果租借落借没钱吧？贵州水城关于刘伟家的亏了，这些姐姐挣不到多啊。哈。要我洗茶去你色系地球给没有糖不的给不得
4: 我中了这六千给怎么说不来这年租落地不过是车马配不接我下一节配个电话有事我呢通不得没给不起不去
0: 罗莉第二个三比一年长江浪组织一年长前来开王堂说不出心里写着对了的能没到娘中前给退出马不及流动前一张年前了金藏给决定做我前边曾经差不多听几个永安有马的差不多忙之前退出电机托不是来他姐姐爸爸他阿妈吐住了
4: 我还等着想去有人打就告诉别人了不做是我打他们做鬼需要人别瞧我想不使的给我写下去的老陈爷请来一张的下子很多下一段路子假装洗的
0: 用啊用啊嗯嗯心不多
3: 啥也好苦嘛人俺你拿着钱不过你拿不着天数钱通到千女看了学你那也给俺找个人去去打打呀没得够
4: 过来卡斯过来卡斯
1: 阿姆拉过来卡斯将来我们两个咋找不到林云听听送子就到大洋同时过来卡斯换
6: 舅舅阿姐宋木
3: 是郑爵
4: 还是现在老龙去给
6: 你来了个时间了就是老了些时间家长现在大概有病
1: 老子连着瘾偷偷你些几年这样多余
3: 有对的对的对的
1: 对的呀对的
3: 克
1: 拉斯的
3: 啊对的对的呀克拉斯好熊
1: 大大力气对的
3: 对的
6: 我这蕾蕾瑶瑶
1: 欧斯佩西
3: 欧拉斯佩西给我克拉斯好熊呀克拉斯好熊阿妹姑家来个
1: 年就不养干不下
6: 撒起来是吧
1: 看来要死了
6: 嗯花水蕾蕾瑶瑶呀没得日子
4: 欧拉特见了洗洗
7: 欧拉特见了
3: 小雀学不懂下不是恰的话老女生啊脸是吧大哥若才人不是的天子喝了水你也才说话去过
4: 蕾丝
6: 就阿姐特地你给了你几千余但啊内江主子余
1: 让内江了看这个主意吧
6: 听闻诺贝尔给总统干了熟悉等了给说来去这狂贝丹贴了刚刚这位内座说来从这狂贝丹能接受送给现在你主力忘了打些钱币装起起来给装成穷车的钱呢鸟座公司撤不出去怕从大集中存在两不起之余熟悉等了给特地安做回家拿去这样最忙事情刚才我撒下窗户送给家长啊你们进一进来听见你
4: 养了
1: 就叫人家接的包皮
6: 托起就叫 아자. 네 차디 알아 접체니 키랑이 관계이.
4: 정전. 지정은에게 란체도 뽑기기. 소가자가 야고치 아. 코모촌 로시.
1: 인디. 양선 로슈 아.
4: 안제 사변능 시지 제마제 클라 야제서 아 소르그르다 라망 소시 망소 아 야
1: 이다
4: 이다
5: 쪽장 잘라 나 채나베
7: 대책 납게 줄샤 근처 제비라
8: 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0: 야사쇼.
1: 우리라 녀코스게. 녀코제 시라치모소. 또 심주.
0: 나 투다 사타쿠치. 막 쳐게 베다리.
2: 교글로다.
0: 레스. 벽에 원주로 가. 다오티 몇세 니생아 참도네 튀니. 뭔바 친나 다오고베 예뉴라. 레사쇼 봐.
2: 야오초.
0: 구지라. 벽에 먹고 수시 토제 미시동락 지가 사도 봉규다 먹더 람소 튕기제 치고도 같이 침실하여리.
2: 제자. 되글어. 더디 왕부 집에 지우탕. 워러 벌럭랑 루추에 출웅유. 막도 접제베 빠냥 뚫러 지우 통부. 고구어탕. 추우치부 람수부리. 추튼튼세 숲주시송. 안순 원주루가탕 봉신 레사 조배치러. 별로 강북한테 수고 매탕 쪽주한테 최고 매태로 삼로 동고 주고래
1: 우리라 차포조도 보리야피
2: 총신야가 차수 전부 송사 출옥 내둘러 회양쇼는 육마다
0: 레스
3: 거둘러 다리치를 중대로 가주디 내수라 찹자
0: 차포토죠 왜? 또 시계만 또 교수님도 겨우서야 주마송아
3: 멋있단다 자과 중재도 스토비하지 리대 자과 카토 카시 리굴 대유자 지마실 주디 섭섭시라
0: 레스
3: 루디정치 니세 권을 대비 수지등라 주미디 양간 알수
4: 오라 수지등라기 주미 카장디 망소다 저와 틈서 제프티니 장리당기 스시 대비 수긴 시이자 Tari nye sang ma, tumu chi loo yi.
3: Yung a.
4: Rang li dang, u ni mi ne su. Che tu, rik chim ruk si dang, mok tau ruk si dian yu batang. Ti xin zhung gui mi ma dang, ka chi dang me be zhawa xik cha yu. Ngan zui dang yi lu gyu tong ne. Kan dang a zui mang zo da ka mang chewa tang. Nga chi par sum du, mang zo da zhawa tang se che ne. Kang du gyu gyang, gye ge tang ni yu bu ra zhu tu yu. 당기 삼루당 전조의 태년 태외 권과 등부기 보아시위크제의 교부체디 당당망 조파를 뒷남양 저와 텀서 제버티니 중군 미망의 차샤를 개그톱의 개린식당 제타매베 사지기에게 중후식이
0: 수시당락에 여우시나시야 이년 주부장 시연스도와
4: 네 모두 배수치기 네 결혼조 내주시야유 장미유 찬스기도와 부장 세미구쇼 후유수다 찬스깁시야
5: 그럼 예지디 주네 개딥숍에 세용을라 다제체샤 세용을라 이십세바 신나 미강조니 바르세베드르샤 시덥디 칠레타 넬캡송사 뉴메베베 쳬바세샤
2: 제주시 제주세브치 니에바도 뉴메디게 자미 타르치무 속으리 더도 맴디게 매주에 오치
5: 성진리시나 젠더롱게 트렌딩크기 잡부도롭체니 공구의 개조막이 다르지 듣고요 봐 세도토슈 다리 자람그 바르게디 콘스 체프시샤 다다 콘스 미규디 자람로 도르시다 정유 자람기 인진람티타 정유 자람기 조주르 도르시다 아들이 제자 루노버구 칸네 봄쇼 중립에 태도 다셔다지 나주 럼수 사슈르
6: 兄弟 시규 타슈 태도 다셔로 쇼선데 뒤존데 잡부티야 헤키 루비 조연선게 니티베 작조 먹고 춘우다 춘로 춘우소니 쇼요니 동디등교시 23배 늦으셔바신어 도종황 먹고 용천이 골표샤 아주 다부터 지대다야기 니젬 짜와소 도종황 먹고나도
7: 이내 춘우라 리먹고 유사 고스피게 겁니 체가치비너 배진 루쇼식 먹슈게 다요
8: 도종황다 전도 농남종 조비너 제일 가르치로유메 아주 최반 체가고지
9: 니서주
0: 是的，身体就把行了。今天请我张胜参给村里东西如何给你做些，他的设备就不需要速度。今天请不了，连三不下呢。
5: 连三不下比呢，早晚得有嘛的。
0: 今天请不上了，那就第一句了。你们就当说我的不？大队的就休息下个了，差不多中午请你们回去上，控制自己的规呢，给那就过说了，你可切不好的。你可卡住有呢，连三不下你有嘛的。
5: 我成员向咱们冷聚的，认为大学操中组长算啥？认为送掉钱的年轻人。
0: 今年其他大同所送掉钱的我最认可的，其他做点下钱多，咱们三连三飘雨。
9: 建了，建了，谁的？对。
5: 肯定你就
9: 啊，啥都说不定。
5: 走，麦子走了，麦子喝了。永川乡南国乡大地，年规的千百干亿。热带空气呢，俺做两个三不摘去。他这个两个的，年几什么都是想过去吧。
10: 日斌，你过去没说，可都学的。
5: 过头了，空宅当了，乡南地段那再你不着。空宅呢，俺做粗破送的。不着你个钱呢，俺最我是跑不着，养那跑不亏钱了。

0: 마셔
1: 메토 소유슈 가둬라
0: 가마세로
2: 기겐치 모 장정장 수녀디 문에 항상 앉으시아 다시린 심리 망고 되나지에 쓰양미 급리 제유녀슈 리그룹 나주시아 고토로디 띵뚱미다 자치슈기 급리임보다 아니 머치교구 뒤치교구 주장교구 소싱진카로 퇴요마리스기 제장 하장 자칭부지
3: 마세니슈나라 쓰양미피 내려교도 먹고 니샤스 쿠샤 십제 제비규 치와 리즈데비 란지나고 교도 임바 땡키 쳇샤 디테네 스트로 능구주 넘시 차와 침부 임바 라트톱슬라 나위 넘시라 심주 치약이 차창외 제리기 시진스 코튼톱시
2: 제자
4: 나 주인이 와도 된다데 통제 세우다 루치 기라도 세주 심주 관계 먹도 제베 제상마 양자리 지체 강교 중구 세리칸라 니슈스 퓨제 연자 고모로로 양자 현원 직수세니 직배 공지다 심주나 로스슈
3: 레스 수스탕라 토르템나 니에 탄타랑 치죠
4: 로듀스원 수고마 대부도에
3: 아헤 나타미도 나스님 부시
4: 사지 수고 자가 차고르다
3: 토르템나시 수스탕라 조리지르 나 주인 나타미도
2: 수고 장시라
3: 요
2: 이제 내가 망자 없지

0: 링기 신환 일이 잡아 세나베
1: 된다 하르도
0: 중시 롭싱기 기겐 후중 연락에 균주기 이거지 체나샤 안주 신내 롭소 지자 셈보네 랑가르기 롭콩 티체니 이무세 외 지자 대툰 쇼르주제 롬스 롭종라 퇴쇼 당샤 균주 나자 지도 토르 박자 님 부샤샤
1: 롭젠 소야 튀로 롭주게 롭세 뭐치뭐치 기게게 롭지 마쳇시 롭수티데 야구 중구르베
0: 디카레 공집 내까시 담다가 샤모네 링겐주 교체도 랑가 롬공팅체니 맞을 수 있지 교체 체없이
1: 디베 주력 시기 뻬냠지 루사리 제유 심보 직수시 아니 수시냐고요
0: 됐어 어 던도유 新欢你的杂巴托了接当去别下李卡江的让个工体这边能去你把都接在桥口去下对面那团的哈江给弄儿心不了下接着杂巴看的电别开车按住大楼西路司机用啊你也得行了等我注意
2: 对，都已经着领了。

0: 쯤슈 마담바다 사다가 타치 두고 고시니 탑기 주동게 싱베봉가 카토던 지치 타네 싱조다 미마의 작쇠 봉가리 들라긴 지치 니바 레집다 후준제 민용시라 싱그괴외지라 루이셈제 레리지 약삼도 레집 카지게 게심장니 망조다 카체샤 동도 싱부위보다 싱불라베 튕기다 초회테라 강에 민용을 체샤
1: 내드데 주토니 싱크기 미마망수希望建設기夢시디色心居居堂양나推動逻辑拉斯南了三天堂突然滅吧色色土不里涅巴度色心居居前面接了推動기다落宿망주希望足不接초松天了兄弟就不里拉巴度三六团的空巴頓部给新北文字空多당變조团的新北武部打新北拉瓦余力弱弱切年天昂的 미마툼속챙기 첩시름루 숙교체 섬내강내 신크기 땅전주 죽불체비노 신의 신크기 내준 탁주토리
0: 레스 녜녜수 팀이 수시던라 녜대 루노 협수석배 슈네레치배 유난의 구배 이끄쥐 계란가 식스이로

0: 不行。 규린 것도 무슨 대체 그 제도?
1: 나 어제 장군의 경고 중아 장군 내장을 총례 옆에 니르자 노르베 우랭기 성교 내뒤 돌아 장민 두체 앙수 체샤
0: 대체 상방 안수 님도 갈래 기업시 망조 수용 안수 이지 제니 수수 갈래 기업에 부신기에 가요 니 제람 좀 삼시리
1: 조조 다자 날 대여 말봐 니 나라 톱제 사줘
0: 매매매 나 좀 더 리흑유 나 성인 내장 주님 제마 시에쇼시
1: 좋아 저는 내가 체쇼 지린이 진다 퇴제
0: 让个切记也好心眼给你的用啊切了个主意的对啊对啊我这不行哦卡切索你也得切了许让给主人无论这条去的切了好的当然需要个日续一个你也算吧哦切了有效俺让给这一正确咱们有当这个要人
1: rāngā sāmliu kodōla shīng nā, ngā sā nē tāngā shūgū wī yō shī.
0: Jēn ngā zhūng yī dā, jī mā tū yī.
1: Gyō ā.

0: 어디에 있는 시야나 쓰지. 카드에 저런에 돌 주주 요마시. 레데 초신 다신의 시야나 펀쇼디 사지 쳐보다. 내 중요시 쳐보리. 디가는 펄마이 급제 주지 마십시. 자투 집에 막 쇼게베 먹쇼게 다야면도. 레데니 중앙 먹을 니슈 회제. 펄 봉류 단주 저와 쉬비.
1: 카드에 저 고요. 저완이 죽통 마리. 예 니수 미마라 야고 치기 매디 뒤죽에 양탁베 레스게 버리라 베리 망소스 렌디 통투리
0: 다 그래 소스덩라 뭐지 커라
2: 제나 니 신내 페이스 와
3: 굴레카스 우딜라 캄사
1: 우딜라 캄사
4: 우딜라 캄사
1: 우딜라 캄사
3: 갈레카스 와 페도 용아 줄레카르 페도 레제 자기 더브데브시 참고급제샤다시 이내 줄레카스 고지그로 좋아라
0: 是的，这是藏不是。罗丁松，书记长拉片说话。对，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记长拉片说话。书 디직 체도 강에 체세 체비 녜데 체 라나 메베 구두 쇼기
1: 저기 류동체니 미리 야투 용부체 기란수 김상기 냠좀 류동체니 미리 디기 담고 체비 디체유 장람 죽주치니 유세기 원지 지투기 베탁 닝도브리 레가 체베 규리나라 더동 강에 가도
3: 아 단달레게 뉴스에 지찬에 낭반민도 이내 강에도
1: 알레
3: 르베절라 기랑게 호난이 지송다
4: 우지라 덴데스리 녜신 돈도 덴금민도 카탄 것이라 하도 장람디 멤벨럼도라 최바 제비나 간 티슈라스구이
0: 알레 다체나 녜신라 신지 컨데 거래
5: 수지라 녜사슈교 장람 녜신라 신지 망고 폐쇄 추리 균도 숨신다 탕실 홉세소 신지 타고리 폐쇄 등거리
1: 디믹세기 신지 개레미도 가당부 딘데샤야 근데이노
6: 수지라 딘데리 내장 회구 통부대 육지 외 낙세 통구 통야 요마리 아자자 디 초지리 소치슈디

0: 폴람디 야고시라 쇠도와
1: 시사수시라 폴람디 고네 초카고시라 요리
0: 어 갈래 카송아 야고수샤 야 되다 로듀소 되다 로듀소 당기니 계란수 레타 대비 로구부시다초 상마 갈래 카송아
2: 刘教授，年年三了，古些不陆续给。俺是中国南面他爸，感谢你留给联系人员的，做兵组建联系人员，密码不全都是我手里有的了。电动系统上锁，乐坛人员，控制上网，中国首席的缩小。年前呢，定安做中华民族的，别村村民的，民族的领导人。
3: 俺一起点不赢，得收呗。陆军上马，陆军上不去。前生年着我了，长妹人群让动大，你这个女不，也不是特别欠你。成语加上不组织了，立即忙出去，让我用。

0: 강교 철실이 지체 매준 파베 소바타 콘수 능미 샘소타 규제 강리 체샤 다저 퇴진디 탁주르 섬춘샤
1: 예 허섭 지기 바이쇼 폴람기 체시 땡기 치드 나즈 체리 심주 섬네 체브규 서시 밀릭 벨럼 통로 유튜브탕 럼티 투르치제 저주 통주 죽겠듯이 주주도리 타당아소 강의 치슈기 튜림네 최사장 원바 집에 튜튜나라 내주 뒤투마
2: 소시라 캄사 나주 신세라 다와숨너 주라 저유 장암라 니시마다와 내주 섭침 챕자 키나즈 강의 세야기 스주 하도이나
3: 나도 타더 니시마다베 내튜 투데부지 아고 차로라 갑교 차치 제난기 튕기 급지카 타더 카탕부시라도 다들 나도 군도 칸에 훈욱기 서구카다 윤대신지카다 텐도 주도체니 자자체 주베강시 땅 중앙기 우주워다 개유미마기 갑요월로 마주된대 내둔디 다주도구리 선비
0: 사르고블루딘소 니신카탕외 내둔디 태어 더도 민문배 도수지게 겸내 뇌지이 것이 팀계에게 송부카지게 배뉴권총타 소공 한바르체니 나주조주나 워킹 섭신소
1: 티리 사르고 블루드츠 지자 체베 급다 뚜제 머루 확자 신예기 미데도 후루 먹시 울랭게 침제기 자주 유세라 동디 산에 등거 유와 실 주의 대유 장람기 쪽주라 강고 신예대 주진예 저원이 루시마리
4: 주주 서버 잼 송사 막드윈토니 시에나 꽤나 꽤 도부다 쉬는 송투지 후빈슈나 유리 이약 삼루 터지 네바도 비자스니 공대다라 녀트 쳔부스 고영에 되라 유슈 앙탕고다 저와제니 지그람 찍기 치슬로
0: 로틴 쇼핀 세쇼도와 디초슈네 구베 성티지 어 예사소이 후빈슌게 소소소 코네 바르제 중장 지적 군동배 민토네 자고라로 솜토라스 두루체 지졸터도 매미 치주 유슬럽샤 공제당 사과 민용식에 오늘이 삼니 예주비사 비자디 모두 쓰읍시 밑에 소이나 다 로고 칠세 주기
1: 후비 슌스니디 티베강기 지마다 케요마리 天文啊做 공제당나쇼 제로 양호로 장제식의 지수까지 떠뉴여대 탄대야 배주던 거 같다
0: 장제식 스녀디 도구 세는가보다 차리 저도 투수 유비 수용허 스녀디 天文 먹봉치제 나저말말라 제부친유유 탄대야 후빈슌 스녀디다 년지체니 가르사되아 공구 투수 딘시세야 수샤 예제나 내는 버티즈 냐용스 자우유나 콘소 내루 좀 제시해 편도 요마시 나 최신 주마게 멘다 딘지 콘소 용수 자미 소리
1: 무티유 추조 싱랑베 인의 용마리 제시 내주 하비노 스트완 루창기 네버블러 유구 테베 마세 로누 서구 용러 슈긴 테베 이노 아니 시작하고 요리 주양기 공자 채나 싱주 람사 쉐자 당국이 나나 니 람사 비징 태워 쳐봐
0: 레스 아 레스 레스
5: 주리 리라 주리 완라 야페다
0: 우셔 포라 우셔 포라
3: 주리 리라 주리 완라 거스 슈인다 슈다 시에바나 샬레 유스고도 투저 딘제 샬레 카르유나
6: 우셔 포라 제나가 대가 슈인다 유연 내장 신질에 있는 소재 개베 니신디 개제 십조 세 개제 대조 다양도
0: 니신 개베디 내도 주주 마지 장람토를 진차비나 삼주를 대비 내수 용지 유연 공사 전부 지구에 니신 내도의 탁수량 모토비나 정유 장람부수 중재나 주진 전부 지구지
3: 와 주리리라 디 내주디 첩침시라지 정유 장람부수 중라 도시단비 니미디 나 후예 가게 개를 쓸모도
6: 구수부라 디 마쇼니수다
3: 나 후예 가 고도 매매 팀계 속보매 예 루지 심지지 장남 주다 냠배 지니 Sishula, Likitos, Pudu. Kenas Tordina, Nedun, Zetu Sevchi, Sishula, Liyu.
6: Ujavula, Yasinu da Dila, Yu Yan Wajoli, Nizulawa, Temjini Mashi, Kiran Yu Yaki Jigulizu Sosa, Kiranga Nizu de Makabina, Yinji Gunsin and Gula, Zetu Yahusna.
7: 我一起让他真的了你不参谋你也过了有些光路清晰的这咕噜能就要马的那就这对都是没来不及什么来不及什么来不及让个小母亲看看药小母亲过去付了药所说给人看给钱买不出去三门的话被别人心就先别压个测试你也有了呗吴一起让你一起你他们得让这些我让你们都来一起给你
0: 很多钱币的，我们这么多啊，总共拿几吧？新这点的，我小富那个送别款再大了，家里没去了送不赢啊，俺你去上卡里要去。既然给俺的，因上三千能资源，我那既然给，既然给天门他，提前培育他。
7: 印上三千难图，给他吃的。哎，既然给罢了，讲三十个，天文星都不讲了的，全部能用月的，你先打开，先给阿爷拿。让给他多，你也不用那些其他好些个月。既然给你不打，但是别那句。
0: 年末的馅饼呢，任他去要嘛去。天上的馅送不去我手呢，那特品吃多嘛不远。热的，年是不给不了了，再我吃个大。

0: 정유 작람 샤르톤 토보다 추추 작좀라 먹시 니기 개고 토비 로놈네 이규 야우당버다 로놈 괴디 진총 광내 광도 비교 니기리샤
1: 기란 공차 가리나
0: 니데나 탄데 되라 중앙주 카기 조이 겐 고미나 중앙의 공팅체니 땅 중앙기 우직 도쇼라 중등 개부지
2: 토마 로듄 샤오핀 중국중앙기 루노브주기 수주당과 고샤체니 루노브빌레드 조교나부지 랭게 지부디 제리디 광게 땅중앙기 이지 추수 땅요마지 그리고 지부디 제이니 광게 루노브라 차례 로니다 더하게 남비마지 루노브교기 외유 내둔 시기지 사르드 시기 차례나니 나나메베 춤체 토브리

0: 야. 쇼가 감네 과심이다.
1: 이자이 정원 춘주. 이자이 건마지 마트.
2: 아이는 쇼부들리.
1: 야미 이자이 통주고요.
2: 이자이 양 통야민도 왜? 딘디 정원 춘주님도 질리나 정다치 같이 부디 예도스네 치용구.
1: 전 예신달 세가 친구.
0: 와시 심세 총라 친이 길이. 이자 진다 몰라가 심해쇼.
3: 심세 조다야 치고 처지 긴제 주소.
2: 참고 주제 차스.
3: 다리 내주 견 말랍시 오래.
4: 채了 채了 티. 주치기 장마대 딘데 채了 코카가라 로야 요리 어지 야.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규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규 남방규지 계산매도 서두디 디가르니 튜럽사비 윤종 서바이 윤종 서비 표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 튜럽기 녀가 잡여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 도시 체린포 동주 주닝 조치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르비 벽이 퇴원 타참비 뒤지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퇴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드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르비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띵여티에 겐강 기멍시 등부 주바타 사두 겐강 불류 초두 성종의 숭능 겜미 예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 겜미 변종 사비 탄삼 똑딘타 허승 사딘기 지지 르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딘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제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지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등지 베드 후다 제규이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겐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렌이기 디탕라 긴송체고이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대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포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대당 민비 주람 토르와 신비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 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 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 탕 레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대탕 딱제 치고 캐시 차와 게바 탕 로 야바 유슈 메바 미군 나와 속에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고 강변 남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지구라 장자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장자 균형 치바 존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지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게급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미치고 탁바투 겐군 추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 꾸 랑외 국송라 쇼게 꾸 랑셴니가 편라 대탕 용토

0: 심플라. 어그 뇽라 좀 피게 되다. 가르쳐도 해. 민망 못 든져도. 저가지게 민나. 눈이 디기다 덴바시리. 인다 쇼가스 뭐 심부서 주유. 돈도 좋아 심비. 차스 못 통야여리.
1: 이미 마치 총가 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니르경 샥두 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퇴연하고 휴
0: 아! 대자기 묘미징에 지시유다
1: 기지 시다 통수 니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제기 문소봉도 통수 니베 계지각도 로기 귀람 기르기 테니 소식도 개가라 대자기 명위베 경에 망부유마세 자자기 내주 튕시 중재 승유레 대바 튕시
0: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데미도 마세 디친부민도 메겐쇼양 체마 저톱디래야
1: 메겐쇼티 되수디메그 계기 탑산낭도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불로이바시다 계기 김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진 계시 바게종은 시슈니 지기 갸탕 업주이 TNT기 바제시 딘저망부시동당소 俺这批赛赛哈呢你个听着切我了你俺们谁举着切过不了几所卡车都点了就没肉美军国孙切罢了几所用娘都修理美军的价格都细死不动了女性文员国谈穷都动员贼女空都去把切切心里满巴罗啊女性密婆婆切图

칭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모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穷康里 총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 집에 세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台湾的这处习近平给松懈给能力。党书记交接不错成，党中央给参加十二天第六阶段组织级别部队内部妥协的，参加多级机构组织级别全国定的十二天第九空别特区拉达的结果，规定定在东塘。现在农路局局定在前年，现在拆下了陆局人行给中正投票堂，陆局人行给破旧用旧了各地党员。让给第二讲，过了用给现在拆下能修建堂，立给不建的十二队再建堂，内置基建图局性预警，十二队前头接起了周围，各个给这些多局里预计算不上。习近平给日俄三边现在三级堂团内破旧给美丽的团结堂错啊。提醒中央派遣主党的各主席应变，按照退步说法谈，两次三十八的对内，台湾内部电变七度阶梯，让该局参加派遣处电变那段特殊前年，参加恰恰国里的党中央的国际卡团结求救了，他们经获得结果能送到谁？习近平给参加三段马拉监督局委内部七度动谈，结果给三段马拉借用给女局脱了党规心，卡巧不齐，特区提交运用前的。现在特区七十八堂十九七度连根开清，前夕读书天公地部开工三段所个台解决了七十八七十七路当官，结果给专门参加三段连根规定堂制作拉达了南水土库厂的当地前夕给孟西拆建让他赶送七十七路当官，结果特区给参加读书给前段连根堂规矩历史当年连根团结堂天公两局累计十八届解决了规定当官。人不卡给参加来团了，解决了组织结束七十当年中央堂三年团结堂开工年规给冷路敲个节，规制结果写送不接。习近平给参加十二队堂团来十二队年年队定是切的，参加配给教书当年团结女秀所交结果，参加十二队切不了规矩女不不都团不堂，团来十二队切不了彩礼贴给那段团规，结果给参加第二年。马拉总共七百处所居住当地，南孟津给年初与南总共堂，出在头位团里出头些对不堂，让大西北给拉在堂，团在吉北东堂，人不的吃有了贵的东贵。西里党王松九龙路推个长途东堂，参加十二队堂参别，参加给我在龙路总共七个别年终闹事。习近平给参加给马文博提巡路让路预备，参加堂免得成为龙路历史档案。培训给选举参加现在嘛，所用的训练家伙。前些年那了，给别人起手起了当年，团委给干的他就谈，让他们去也去了。看着绿的心机谈，老子决定给新主求救了，团结中国。巡逻路军给干新谈，彻底给抢占，彻底内部界我都用谈，所用彻底，彻底新主前头有一遍，巡逻老多钱，参加恰恰能收购了各地东国些送不着。接近平给参加三队退了。当初企业被偏女切入当地，细菌切入堂，偏女拖动切入，解决了用切过。中央路线呢，参加台着准开过堂，拖他们规矩冷路推过长途当呢，参加连根开金卡中央堂，十几年的念头，艰苦为冷路推过长途当过。参加七过堂，拖他们了九九七的，参加南站德国西皮的堂，前者捷报结束切入当过。起来给西皮台，当初企业忙拖动久了七吨钱呢。接着给读书台湾忙为参加三段能手脚了解决了企业股变内数能事。习近平给参加解报了教育定是企业的参加解报给组织内部培训也不切过。南正解析不谈参不解析现在不定做解析三段内部谈不在偏在立刻不能解了胸能解过。不是习改革来转呢参路提供了军队军用切过。参里为领导别的动谈前夕天一一段组用了胸针级别，决战胸针级前夕级扩六系德国系送不着。习近平级参加米区堂，电价就用了胸针级别，参加天给准亚顿堂，电价纯正，忙了第一准就接了国际中国的堂，十九级龙路堂，陈路陈水，就用前夕级推过长途当年，全忙不两九七八堂，上电两九级这些堂，南水推过长途当过。昨年开工给美军七十堂组织开设十年，现在才给点将人个他去堂单独问的，德军七十接了双轮加过，过了十月现在军用能收的中国队堂、中国区系指扎堂文教的七个阶级，人数能些。习近平给让给给现在恰恰
양외 따다라 비교로 꾸디 동워라 땅 용탕 지속 용기 퇴몽 배준 제고 人家 동의탕 수슝기 천재례 된티 니리 주림 계진낭 중에 양탑의 세든 레지 따와 땡중탕 라다르 체디 담바 퉁이르 체니 중재 서버 퉁바 제고 신 중국 체리 강타 중국 레지 강기 개용 천재 큐궁 퉁진니리 체디 레고 서비 천재 서지 카조 등진 체니 점링 체리 제모리 니르고바탕 중국 천재 퉁조기 최십탕 서드 제규 균종 체니 뇌쇼 유구 천재 레든바탕 서드 디구 폐계 용규탕 망용기 체리 장제 토르동교 당당 시슝기 체리당 퉁비 탑주제라 셔슈 호르다 주구시 송부시 시진핑기 주도 제조 체리 강탕 중국 레저 강니기 院士니 당당 미망기 버버 인베 창미 시수 테르 진진탕 비봉 흐미치니 천재 서드 탕 태국 군리 나준 신데 뭐 소용 체리 개베 닝도 라다르지 티 베드니 리뉴브 동고 바타 갸제 천재 레드머니 제조 능력 디럽 진기 도지 기급 준비 도수 계제 디 인베 창미 계급 라 십주 탕 미망 라 팬드 준비 수상 다비 당디 천재 도지 기급 준치 레지 서버 강망 조구 시 송부지

0: Pwenchong logi padru chongda lo dung korwe dimje tang. Logi padru lhasa lumjing jamgi chonggang rinbar goyi chebe zegu jindu dungbe che dung nying sabge ngang begyu yinla. Zegu rin chonggang to pepzi bule gi chakda begyu tang. Che dung nying gi zegu to logi padru jinceba chakjin sheba nubu samzhu la chonggang to pepne zegor shugyu yin. Logi padru dejru lham tang tai di xiong qibe lham la rinkong ma xue gor gyadang gubju gurgu le jemigu. Tadung gyachi zegyu ba nam la Tokchi Limpu Shuchi, Nguchang Gor Niki Gupchu Gorku Yengi Jiangwen Nyutrum Nangzi, Logi Padru Bulegi Dobeji Gugyu Yin. Chegui Tuzu, Jinda Dunbe Tse Dun Yine, Jinda Dunbe Tse Suji Par Yin. Sane, Lhasa Chonggi Lingor Nublam, Zonggyeb Lugangi Nubgui Kapju, Lhasa Lumjing Jamgi Logi Padru Chonggang. Jidu Kabar, Legor Geguchi, Chu Chu Jik Chu, Chu Chu Jik. Xiamgi Zanyi Angda Shirne, Logi Padru Kyuging Chonggang Dupibar, Gersu Shu.
1: 空气恐怖情绪提你同面感心迎了修女孙秀家音空没有恐怖堂不提下追空得不了浪车文档热度车空气恐怖神神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浪萨不尼七别刚不擦弄用为企图行就躺三杯切不银别七别更日擦弄给开就躺对年去过切约着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七别浪提你阳行西我堂 他们提点小气味，恐怕也对点心级别从来使用的。如果错恐怕不对他，从家给别个，刚把巧用的点小气图，提出他们做银别，他们做其他别级别新产品。他的胸体那么提起不用，逐渐级别提清了，起不错，提清这个用的汤，点汤昂擦拢用的面对秀。 他们恰起了锅儿，加汤咕啾咕咕音了。锅儿加看暖热气，他们恰起牛呢，恰起不就音。热腿鸡羊，你们擦瓦起，阿公喝龙当月长秀秀。落叶怕追你过去快点速度，三腿那么些给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去牛不养，钱不点月呗。阿公汤你空可对全养，差不远，日子吧。云点冲锅所起对全养，差不远。另外你过汤龙锅，吃出羊锅头了。
2: 숙불견치숙제레보신원토베마체오동양가보신원토칠로주디오게파주니고치쿠당바낭탕웨이겐나쿠초추제촐라쇼샤카지베추글루베추주요제규베아디看叫念람카바동당님不得참쇼中国古筝界카바동당사와
3: 에 카바다나
4: 대외모사르시네쇼게듀지저블린양즈네푸베 Mündün Kato yansa be Tase büyülü gira
5: Çaycı çoğduğun kim duçi Kıngmin çambara çaycıcı Kimsan yola uygu çaycıcı Çaycı çoğduğun yonsu kip Çungucu için rinli kimsan Deki pünzo kim duçara
6: Sırcın çiçe Dobşo sabı pi Leri geçe Tengela nüşuci
7: 毛笔记，三百归属，标准记，基金的保单，团内一百起零零归属，
8: 中国基金。下面金边，那空地不买不到，那空卡吧，那去杨氏团吧，过那过月块，六七年头，六七几斤钱没得过手机，下面你去团去，脚步青皮糖都皮糖。
9: 青皮糖给团结青皮路呢，结合起青蛙垃圾鱼呗，下面拿出就是新。最新给凝聚立住呗，免去的温度给冷却特别冷结果呢，免去那空气稍微解脱不啦，免去给巨人囊，可别没过的糖，那空了普通米白糖呢，小熊刚也没吧，也难上头。运动也没你这糖，铁外人心气也没你了偏不远，巨人用了些许鱼呗，些许补气了，给连鱼，可把昂着，来我也估计，出松姑姑。
10: 古初松三年，那是杨春兰富康面康去年头部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是卤木菜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菜葱康，那个重点连同去管不拦，那个六穷堂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菜葱康。
11: 战马金金马布，中国陆地战争的战局的干部级别，绿色通江，巡逻车特别干部级别，中国绿色点兵通江，中国陆地战争，天同样不着。
12: 绿色点兵，战马通江。何不给我糖？那就甜吧。那干部说的，那空地不面积，预防那当哪位说出行了撇大，我们就给这些嘞，人民实践的，让我们领导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人才给孙娜来追问，别当是青年。
2: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매제 나다 나와 서주 강라 폐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서주 강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대륙기 나와 시진이 유파 나다 나와 서주 강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 토네 깨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 균진이
3: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당 지심 제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두카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구
2: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7: 코위 결원이 독지 잠민바라 레워유도 조이 준된 세기 지심 나라 나르웨 냠전이
8: 千不一般 毕竟避免堂铁尾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体安置苏的给面具起的撒多掉月经铁脸帮天卷个堂明兔藏时木久则雨普尼东瓦王子娘苏借雨铁西起让明日不及其把堂明塞不灭通瓦明就天吧明干不说给年天月子毕竟避免堂铁尾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体安置苏的给面具起的撒多掉月经铁脸帮天卷个堂明兔藏时木久则雨普尼东瓦王子娘苏借雨铁西起让明日不及其把堂明塞不灭通瓦明就天吧明干不说给年天月子毕竟避免堂铁尾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体安置苏的给面具起的撒多掉月经铁脸帮天卷个堂明兔藏时木久则雨普尼东瓦王子娘苏借雨铁西起让明日不及其把堂明塞不灭通瓦明就天吧明干不说给年天月子毕竟避免堂铁尾人心给明年中

0: 네, 자주 반가진 거.
1: 봐라, 기란티 데스 뭐 쉽지? 까면 쏜다. 봐라, 기란 까면 쏜다. 용부도 꽤.
2: 라, 쇼시, 아기스 당이. 마바 줘야 샤시, 저 와고를 제쳐 뭐요?
1: 봐라, 기란 오차고 되지, 나고야 두 꽤. 미스 어구 말라게, 공부 시에도도. 기란 인지 라도 나 죽어야 가려라. 年年 수디 탁주 도우 삼주 이내 기랑게 시해 담다가 야미를 다 사송 까메티 대 손님 허르베
2: 나 다가이다
1: 이내가 기랑 부리 봐라 기랑 부주 루르다 기난이 봐라 권제 유네 나한테 내나 사바유
2: 그래
1: 기랑세야 대샤 슈누상마 장미니디 마시니 수도 기랑 쏜다 年年디 둔다디 기랑 투제 나오 마리라 他结果有嘛事？
2: 你他妈现在给没多，一年让你也不活的。
1: 你这是我，
2: 前年看了眼不晕。
1: 完了，干美女呢？要些送的。吉拉斯呀，俺你摸不起，摸些地呢？哪落有皮？哪来的啊？吉拉斯规矩年纪。旁边真是前面你这的当领小是呗，给俺送的。等西个杂队的送过来送嘛嘞，这西面口味呢，给么说是吧？
2: 好嘞，等西个杂队是，俺你对呗。
1: 罢了，给俺妈妈点这些的，赶明天的可就送你嘛嘞。
2: 也先别和下雨，俺用在那些个些，啥那个儿的。
1: 罢了，给俺给你录用些。看你生命多，
2: 多用在下中间，买是黄了线，是呗？
1: 你是欧麦那个？
2: 欧麦那一那是，差不多用。
0: 哟，永焕，给这胡先生打，
1: 谁在看书嘞？你陆兄弟，生命多，
2: 俺用在下外面多，俺这里的生命有的。多大的？这都有把戏。
1: 俺以前买下那么输赢，
2: 也不会因为说用把戏。
1: 这他真是罢了，既然给，干脆听这说吧，听不进你骂的。那，大哥把破表这话建议是，俺先拿点回去。이내기랑게법유잘났네루브세이버세입기고
2: 하지마샤나니저가시다법유가시다주인
0: 바라바라기랑가미드저만쏜다
2: 쟤는그저쇼쟤그랑아시렀다
0: 마시디디융광게강수네채워마시샘나게치에베마도기랑공부주지요마시
2: 다고쟤버샤자그안나와뜨그미도
1: 디스바라기랑태가수시영인예가시오래
2: 더라나마리
1: 수송유
0: 라바라양타월랑걸송제가는가
1: 라기란샤시사고야송기자만가송규
2: 타월랑기란이롭죠마시베예전에범디야오스도
1: 녜데니호미도
0: 디디야고요마시
2: 도다다레메케랭가만레가
1: 케랭메
2: 케마르디유쇼셴메
1: 발라기란강우투르모쇼아
2: 우투르주기세나교레바바송사녜셴베쇼티주체쇼모요게교라시오게시마샤다저와시가스다
3: 녜
1: 세샹아샤가샤요마
3: 阿古王山，阿古让送达，给咱送餐能，俺也给谢雨。
2: 他在给起的给上个火雨就是，哈尔斯玉米上个火最有种，俺先叫江梅，俺云王上个天文能就哈里呢，他在唐山营，上到云光之下了，引出几张营，木对面。
0: 罢了，给咱给引出送不送送啊？
2: 哎呦，给咱许多耳朵。
1: 香儿。
3: 阿古王山，给咱给热送啥？年真叫学过语，弟弟阿爹，梧桐上有皮。既然大年把那指望看这玉面，年好过去。我年前俺做老穷哎，给肉扒困这了，提出前往有马时，一年既然给干没弟弟送过语呢，年也看上去学过人。
0: 弟，麦麦生，他妈修的。
3: 阿姑，听我年把那个今年摘老年摘，既然那普通大年，俺弟过了给兄弟米多。一年云宽个年了，农村还没。我年年到三老桥，年到拉不扎起，谈到家老之间，这都受不远。既然俺没听嘛，那也开始呢。
2: 俺没听嘛，这个里面让爸爸给解释。俺个独生拿我弟弟接你，俺龙心里面。
3: 既然嘛找兄弟，岁岁跑了龙田不地，年三七头一。一年二姑，你做家里一年哪里送他个十万？一年既然俺没买过地这丢了，俺爸拿了嘛别单呢，差不缺那么多。年把来，龙哥当过院长，龙哥现在去投民多。
2: 你谢米和夏雨，
3: 家里还是那年三百出国时，既然做不熟呢，现在我们是一面边。我买一次黄鹏所在，你把老罗有些呢，你也买些呢，还有我些。起码，既然给他多年把老罗买遍当家起来，你来了我身边。
1: 这是我的项目里，
2: 啥介绍呗？
3: 介绍。

0: 빨라. 걔네 이제 직 딱다 셀아야 맞지 없지. 숨에 좀 무슨 드네 전에 가봐 용 그래라.
1: 빨라. 들에 명가를 급여 같아도. 엄지 인지 급여 구 숨기. 걔네 이 칼나니 해 봐.
2: 나신이 되게. 얘 보고 얘 칼을 많이 해서 시댄 다 탈지. 조조조. 걔네 통들기도.
1: 다 생마 주는 용 없고.
2: 얘 생격 비세.
1: 뒤 되면 생나 없어 봐.
2: 얘 되면 생격이 허자유.
0: 빨라 빨라. 맞습니다. 용화 잔 빨라 계속 내 세유. 여기서 공다 주.
2: 저 랭가 말 랭가. 저 랭가 말 랭가.
1: 나 할게 랭 그래라.
2: 마이샤다 저 와세세. 알라나 말리.
1: 빨라. 你 kira ti desu jo kira ge wu su ma jun da tun da de ni ke len si ma ji
0: ya
2: je len so le mo so de o
0: pa la ni lo su ge kwa xin wo yong kwa ti le pa la ke len da yong du ge
1: tun da de ni ke len ni ma ji
0: di pa la ti desu jo na ar ting ge be a
1: 开始把那炒出名的阿玛拉肯定输赢吧。永华，这里把那对吧？对手阿兰也不多个，要多呢，小兰和他妈输。
0: 你那没做啥搞不多个？
1: 舅舅，你拿些哦，现在你和你那开连秀，对大的开满了差距。
0: 你啊，你拿些哦，啥他啥没过差了，说说钱不多嘛，都没两次一。
1: 我还得这些对没多？
0: 王上，对不对？是，欧玛拉陪陪。
1: 欧玛拉。
0: 용화 윤저 밥 대위배
1: 공 보고 주시야
0: 말해 나 다시 가 조유 야 엄마야 공룡제 당대야 샹도 오면도 어제 섭주부터 내도 왜
1: 명간에 로페베 씨라 씨라 마시지 수면 쉬우면도
0: 보르토 티나 가지 도금 좀 내이배
1: 엄마야 키란티
0: 개매 얘 다시 가시 엄마야
3: Rangjuna chongbarisigi, shidomindo hatasiga yongbi.
2: Nga shibi na, nga bu lu zhijia wasangbu duwe.
3: Rangbu lu habdo yamjama la. Deja ge shien zhigribe.
1: Zhidzi, oma la, shuda.
0: Shuda.
1: Shuda.
3: 然而呢，我查过他个人事，然后不合不到你们的要么事。王上，给这卡机，我让你养活些我去吧。

0: 우유튼 달아. 나 한소 밤에 너 마디에는 가지.
1: 예 불어. 예 주도시야 또다 요 마시베.
0: 이내 두줄라 대기대 기차고다. 닌지지 아디 튼지지. 팅의이나 닌지지도 밤에 되봐 둥구지. 이내 단도 누르 과리도. 아 단다 닌지 장다다 가로랑 미스바. 제자 부귀튼 다디. 호랑조 소소 다 제주. 용도에.
1: 장케 나 뜨다 디시가 용배
0: 다그지 나디 장라 로스게 과 용비
1: 욕쇼
2: 봐라
1: 가리바바스
2: 오마라가 가면 호소소 키라가 형제 손을 가도
1: 미디 조시고 용도 줘

0: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네 로초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버도 와대 얘 티대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1: 뭐지 나 저의 한국이 진짜
2: 미글라 딱제 체네 明年기 년가 列车,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明年 중로 수리면제 신주강탕, 인통 천재 냠제기, 미글 지제 지배, 지심 지구 비규인, 미글 딱제 체제, 明年기 내퇴외내 신투라 큰중기무 조미시,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明年 중로 수리면제 신주강기, 안지 수덕기 면주 지덕 사도 대유진, 개련 방된 주영아탕, 미토 장세 무규르제규, 푸르니 동와 왕자 냠수 제유. Kesi kiran mik zhebzhi qibatang, mi sebo mitongwa, mik ju tuanba, mik gamba sogi nantun yuzi. Bijin bi mintang, tiawai rengxingi, mingnian zhonglu suri menzai ximchu kang la piptang, ngoyola kabartang, congkang nang lepkengi gongzhu ngabzhu, rimi dakje tang, rimi nyamlin nangxiobie, guni pibar gosushu, sani, hasa chonggi linggor xar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go ye guji, chu ji nga nga nga ny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yi chu.
3: 新的女刚盆中也拉女刚进女兵发展国的同志女也懂得别人中的念头不见透明偏见也不见中国新的女刚盆中也拉女刚也没金边能空地不免不当能空卡吧能去养死对吧国哪国有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也没你去团戏脚步青皮糖都皮糖 Qingbi Tangki Tunxie Qingbi Luni Gekabki Qiwa Laki Yubi Yame Natsu Chu Shishin Jishinki Ningju Lechubi Minchu Di Nguantu Ki Lengkyo Tablam Ki Guni Minchu Nagung Ki Sawa Ge Tubla Minchu Ki Gyurim Nang Kap Kya Mi Gubi Tang Nagung La Pukto Mi Bi Toni Shou Gyun Kang Ya Mi Ba Yane Sang Tu
4: Gyuntung Yame Ni Ri Tang Tewai Reng Xingki Yame Ni La Pimbu Yu Gyurim Yong La Shibshu Yubi Shibshu Buchi La Genlin Yu Kabarang Chang Lewo Ye Guji Chu Sum Gu Gu 古初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年对部三百卡纸青笔汤那年地汤地年西个子路木菜地葵卡纸青笔汤那年面菜葱康老个重点年同区滚不浪老个路穷汤不要卡纸青笔汤那年面菜葱康
5: 哎呀这个计算这得来多少多主位这个第四季吧开要买的然后我老亲亲的买的喊你放的白纸是当的爹娘的就是做呢
6: 人中的面子人，车站站的卷起面都拉。
7: 站哪股也不去吃鱼，说说这蒙牛的白鸡，韩立芳白鸡蛋的这个味儿。都是干么就站起，婆婆蛋，说说这蒙古人呢，就是地来林子去婆婆蛋，俺的球鞋蛋呢，吃也不去林给。这要我是啥啥，都是要做苦啥了。你让了白鸡蛋也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蛋，吃了呀，你们我了呀，慢慢洗洗鸡蛋，南部了呀，南部帮不。
4: 也不是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种了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素每周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蓝体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八卦

0: ལ
1: རང སེམས སྐྱོ ཅེ དེ ཡོར སམ ཆུ ཆེ ཚང དས ཆ ཡོང བྱེད
0: ང ནང ད མེད ལ
1: རང ལ སེམས ནས ཡོད མེད པ བེ ཧ ཁུམ ཧ ཤེ རང ཡུན ཁང ལ ཁ བུ ཡོ ཤེ ཤེ མ དོ རང གེ ནང ལ ཉོ ཅ སོ མ ཤེ བ ཨ མང ཉི གེ སམ ལ ཉི ཅི ཚ བ དང པ མེད ང ཉི གེ རང དོ བུ ཐོང ར ཅུང དུ མི འདུ
0: ཧ ཁུ ཡེ
1: 车上东巴热街永安上里学听个清不易开始把外线外给记得给上给扩充啊他能也三把让他永华他人三三七年俺们那三家没一年总这点这永不是最生不热不然都提呢所以不把样没不熟悉啊 바베 윤과 미약 부여 말을 쓰매 이내
0: 미디 고모 손다
1: 아 샹아 장우 니도 너무 유시 던다디 바베 조모 손
0: 발라 니도 소만 한다
1: 맞죠 바디 장게 나 삼다메 너 책임 드네 뜬금 마셔 봐.
0: 책임 드네 마 드네. 간다 중재 차시. 응원 상게 통문네. 은이 제 수스 요 마시.
1: 제자 나 룽 어디 능기.
0: 윤광 은이. 가버지 로솜스 주기. 윤광게 나 러브세 마치 해 봐. 밤에 갈 니그 삼삼 무쇼. 마탈랭아 러브스 쇼 마시베
1: 치다 님발라 샹아 미디 디렉턴 달라 심도 치신 요 마시
0: 발라 삼르다네 심시투기
1: 포모 바베 하쿠기 아메 칼라스지 날구디 요시 달로초 아마 숨지 식시.
2: 레서니 랑아 주이다.
3: 허치. 클리교 14시.
4: 알라 가서디 제시야. 가르셰브레.
3: 장르시에나 항성거시. 윤환군이 된다티 지이샤.
4: 뭐하다 윤환.
3: 생이 윤찬네 롱창당가 요녀리사
4: 알라스님 보면 티군의 경보죠 야 윤관다 마이샹 가오시고 말베
3: 슈구대 알란다 찍부자
4: 니데노 디 윤관 개선주 말이 덴데 윤와샤스님 보르도디 쥐비님 차사 보게지하셔 워 말이
3: 보딩원의 쥐음세라추 보구디니 간다 카체 투승아
4: 카체브리스 카마체노 알란군이 찍그리베
3: 하지 다체는 디차와 삼고지도
4: 그래차와 삼고
3: 딘제스 체비나 안주난가 天来了 저와요시
4: 天来 天来다 저와 가르와래
3: 天来게 가르시에메 지도게 윤환군이 촉부이 윤환 카이야군 선두민도사 탄도 윤환소서 리부머짐자 렉트 체디버르부
4: 어

0: 그리 기난이 있어. 나 마이샤를 가후유. 마이샤 남아수고 있어. 슈아자비. 간다 막 와면 집에 쉬고 빨라게 묵는 말이. 라이에스티 가스래. 님도 대면 쓰기 왜?
1: 윤과 장내로 좀 제시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0: rasim da kim me ame singi. Xiang er. Da sim tu chao ma ri, wo.
1: Yun kwan ge. Me zi qi nga da ka chi me si. Me zi qi nga da ka chi me si.
0: Ye pom pom ra yi na. Mi ni ga ba chi de xie bi ge chi de zu ne zi na. Su su du to ro ri. Ra sam to da. Kesungune randa kachi pyeongmene yungkwange taeolal leonjang jeosdeunggye yungkwange kyeolleun meba randa kachi ojo rangi singgye dae jjeo xiang a
1: amla nagda sa japjibe deje sibe la
0: 然后我就说这些事但这次孙都把钱的用途给然后我就说这些用途给然后我就说这些用途给你这些的阿妹给不多 아메 칼은 유다. 지금 네가 욕을 죽은 말이. 상에 숨도 같이 시대 천의 요 말이. 공부 자이네.
1: 나도
0: 무시. 지지스 멍우아.
2: 아, 지天来. 아메 시에바 뉴엔다. 바쁜게 니게 잔을 쌓아치게 유. 매매조야다.
3: 龙江大雅天天最开开时，泡沫现在七年又下那几个日，一年卖相能行泡沫养活点这小不易呢。我那朋友也认识他。马西呢？你这点给钱吧，卡罗嘞？他们马上那马些店里租了是哪点这些呢？这个是。这马扎三准备多。
2: 说扎三个日子。云宽
3: 的
2: 二郎了，扎三个日子嘛。啊，这让你昆明村民店这开始写我这。看他
3: 啊，鸟的那准备没？
1: 云宽的麦香苦你，这娃姐差不是不？
4: 阿姐，阿姆拉，苦你自动院长，这娃姐小小要了呗。
1: 但我那肯这求着，云仓给阿郎拿了龙枪蛋糕做你事的话。
4: 阿姆拉，没心打个团大了，我去多面。看他我去里面。姐妈呢？你过来没送啊？哟，用啊用啊，啥就不修，我你该去多见面哟。麦香。
1: 马上，阿连是领导，俺俩也请你明白。他个东西，
4: 客气啊！你也让国家去对的，俺们对不对个手语？对不对？我用心谈点些。
1: 新个月，钱能俺出啊主意的？听着，钱能俺落地个这边。走，俺俩你们都走。

0: 여쇼.
1: 에. 닌제 바보다. 닌제 엄마. 나를 대위배.
2: 어, 왕샤.
1: 어.
3: 연배.
4: 快. 연배.
2: 빨라. 엄마. 어, 왕샤의 윤환디.
3: 닌제 감사.
4: 닌제 감사.
1: 닌제 바보다. 닌제 엄마. 내 윤환디제 다시가 용빈다.
4: 윤환, 교구 바보님도 불이야, 교.
3: 네, 네, 네.
1: 불이야, 교.
3: 불이야, 교. 불이야, 교.
4: 야, 년체 도다.
3: 도다,
4: 도다. 야, 도다. 야, 지 년체 자니, 나도 용바. 디제 키우, 교마.
1: 오지라, 년체 아마, 용바 탐구시. 라고 동바 용는 그 제스.
3: 잘로다.
4: 대성아, 지 나와 등금 메다. 난그 봐봐. 뜨다. 보고 일로 순대심이 두고 해. 나 저 알랑게 담당 너미도.
3: 제자. 년제. 자동다. 자동아.
1: 요요.
3: 자리 다 수여빈다. 좋아하시다.
1: 자동 오네 심부스도가. 계시.
5: 보고. 맞아. 나다 봐라디.
4: 아지. 롱샹 당가 용 파쿠구이.
1: 您这，
4: 咱不过看过马苏达，云宽，俺就拿了，才拿钱过马西过，马不铺达开门去不是？俺做不铺门子，今晚呢让铺了是给你的。哈哈哈哈哈！您这爸爸，您这阿妈，不过你个多大的，体力的以前呢可真多啊，过年你个对不多？眼前呢，咱不是多啊，咱不是啦多，云宽速度切干了，把这趟都卡西多。
1: 年前，过年俺是八十年节，年节前边呢，俺做拍卖落地有个事不？阿姆拉，
2: 穿的真美，
4: 多少阿妹那去？没事干，小布是大街杀的话，爸不跟你，俺是差我兄弟娃生病。阿拉
2: 个的这些对，俺们这冷鬼白打的，啊。你也是个多啊，但过年人家落春节买的。 아무라 나다 윤관 주도 채비 단도 좋아민도 윤관 먹실 티제 로용 조시 총소 올레나 렉시유자 렉몽구도
3: 시 윤관 로친지들이 총소 올레나가 나 렉시고
5: 어르비 여보
3: 경고치오 응원해 경고치오 허화 만주에 보고 강부진 윤말다 어 콘서트 시험 시제도 좋아
4: 어 용아 용아 야 알라 아무님도 탑상 나줘다 니제 윤관 알랑은이게 제가시수
5: 下路被这些水冲掉啊！俺就让爸爸你们多多次动手。
3: 啊，行行行，又是拿下了，俺来去。
5: 俺们这直接来喝了。从头落去。
4: 啊，这可累着。
3: 娘子，用看东西哦，窗子屋里的两万块的退休金的花用过来。
5: 哦，阿下了，俺注意到。
3: 养俺养俺。
5: 啊，
3: 这不对呢。娘子，呀，下动的。
4: 是，下动的。

0: Tengdi Pyeongchung Shiri Lechena Pyeongchung Damjun Deogar Chokwe Starchum Khangi Jurinta Gekhob Girinba Thangbe Chepshung Zombobo Gen Zhongzawa Nima Tungchuk Lani Mutu Pyeogi Kashe Zomgi Shechele Pyeogi Chakjian Zombobo Khagi Zamnawe Pyeogchung Gapshe Zomyi Ngozhu Nungyu Yinbe Tengge Ne Gisi Yobashu Nima Tungchuk Lani Jilu Jekdong Gubye Dungchuk Lor Pyeongchung Shizi Chonggi Gezi Zong 정자샹도 총신 다다 변종 담주 되가르 촉베 사좀 칸기 주린타 계급 기준부 당부 첩슝 좀바보 계급 링내 유거부이 표준 체례 개바 중국 되가르 개진 튼조기 총미 변종 좀바보 튼조기 레진소 낭다 능미 인토 콩기 다바라 표제 이르니기 토네 첩슝타 점중 록좀 갑셰소 니겔 학점 잠난유 찹촌 잠주라 천아 담준 되가 체제 제심기 켜베 자탄타 중제라소 제시간소타 첩젠 통제 할로 제시딜레타 촘제 수르지 제바소타 닌치 셰게 첩젠 쫀나덴베 초와소 짬나워라 나제수 계급탄 종진베 차가야 럽단 림바토비
1: 다 콘동에 나 갑시기 지기 시작 모두 잡자지 두드려지 재미있어 삼례 이내 안조 이내다 값에 그 표준 잠주 카지 냠도 지기 가래 용례 난체니 이내 안조 값에 그 모자디기 남발 직신에 친구들이었어 다 값에 그 주미디나 녀와 러시아 나올랑가라의 값에 주미로 롭중 제 값에 주미로 이나 지하대 이제라 가버려주요 제 전에 이내 값에 그 주미디든 조 안조 신윤쟁기 네, 사과도 있는 좀 좀 망부질을 파주 값에 그렇게 돌린 지도 잡아. 근데 카시에 그냥 가르스는 충분히 따와 뗐어도 가르스는 카시에 티송도 와 값에 시바디 있는 다 조디 있는 다 세계 랑야다. 야면 수르사치야. 이제 잠지마도 그 낭도 띵그릭 보 띵데 시보 띵데 전통 말이었어. 사과도 있는 값에 있는 까면 숨주기 걸리 청와 독스 직구도 잡아들 깎게 침보 여자 아니 낭도 야 침보다 순남 대봐 딘데 망부지 천토고 말이스 딘데 그 순이 가지도 딘데 내는 가야 그 수요비나 가라서 딘데 주는 말이스 값에 있는 듣고 직내 있는 코 그 코트 대야스나 간에 아파도 마 고림 직샤바 더부 잠지 통과 될래디 고림 직다 만져와다한테 값에 그 까매 이제 표준 단단 만져 외관 그 딜레 있는 표준 초백이 규제 천다 요래 나 사과도 있네 값에 좀 캐고 주나 낭뒤에 있는 순남 때라 낭뒤 띵링보다 자침보 딜레 천도 그랬음 그 삼례 있는 아주 있는 표준 그 잠주 카지 요래 나비나 이런 장면 뒤고 내 좀 킹글이 다들이 마 냠주 쉬어 그 값에 당보도 있는 아티 가르스나 벽에 3회 접수 출제 노사난 기 값이 디니스 갈레 제바진기 아메 부조 노사 칼라 예메 부조 장내 코르 약중 가다 고조 용의 망의 전된 연조 은이 뭐부 체베 신부 소장시다 자네 탁제 서버 야가 창배한데 철로 끝나 튐베 망의 소장시다 자제 나라도베 신부 알아듣지 야비뇨베 맞제 부조 장시난다 다디 차창가 마슈메 링보여 하송아 디나로니 지기 티체브디게 마슈기 카레 직전냐바레 딘제 바바 잡젠자부 명예 생줄로스 팔아라와 메브랑가 제먹고 쇼스 포마잘라라고 하세 진데로 망에 띵조라라 마동가메 충스 어디 가서나 다 조디 디 하면 접종기 난 그 값에 띵게 망고 주치고야 좀제 카레 쓰스나 직내 이나 디 책조디 이나 제 차고 고대고 야고 싶지 요아 됐다 나라도 얘기 신다 마신 관계 구글이 비위 신부장과 벽에 신부장과 진행도 이제 차장 구글이 니네 인수나 디 가르스나 단대 그 값에 디나 노르상의 융기 지금 학주기 주인의 마티나리 디게 가르스나 중국의 중래네 슈비나 네 노르상 장을 자도 같이 아니 티슈링가 있네 두루 조문 앞자다 인조 발레 간다 주 안에 인조 카레스나 준비 요래 피 안에 노상 주 장례 코트 잡아 안에 인조 요암을 봐 안에 용기 소자 달라는 미팅을 소자 딕도 잡아 안에 용기 카레스나 노상 슈베 카메리 어디 되지 대도 전에 가서 찍네 이네 뒤 나로알레 이네 코데보 칙냐보 니네 이네 뒤 그 미나 비나 용기 미네기 시가다 체주도 딘제도 용수 튜버 값이디 아 숨네 이네 카르스네 값이디 때바점기 간주 노르상기 남다기 줌기 낭도 롭자치 싱그리 변화 차진의 디나로 디도가 바바 얍센자 보 미네 신주류수 팔라 로와메 그런 가게 먹은 쇼르소 포모 잘라하고 하세 진대로 망게 띵조하다 마동 까미 충성스디 노르상기 디나로 카르스네 줌기 제림 딘제 말합자 주시샤르 하나 자와 진의 집에 조기의 노르베 청와 자라 칠한테네 보며 차도 보여 자르 조르메 버 준비해 요라 피스 와무 자와시도 예동아 제 체스 어 디 카르스네 값에 디 찍네 카르스네 미네기 땀주 첨버질 니네 줌기 십육의 낭도 없듯이 디네 싱그레 제가 값에 된 주인의 표도 충과절에 따디 값에 된도 가서 도자 진지게 나와 매봐 빼디 제착과 어 디데 코디바 야부시다 여러분 다 대신도 카르스네야 디 카레 벽을 한 유튜브 중 작제 색상 카르마 낭소 음부 디나로라 값이 줘리 디 카레스나 값이 디 야디리 에 낭소 음부다 에디 에 라마 에 스테라 예루기 라마 샤게 젠젠 버루라 담네 체베 추투 에 직 치세베 값이 피도 추와치리 디 마르자 뇽르시브네 비나 가다넬로 똑베 라말라 카시메바 대베 제도 용 간에 대저 코어 조아지 갈라라메 제가 유트도 무스디 당세야 라말로 쉬브리 그바 데데라 카라스는 데데 자주 임베 세라 예노 데르스 에 자주 로데 라마 칠레미 자로 때부 참주로 맞아 바 남았다라 토지 제규송 무스지 디 카라스나 라메 디

0: 당세 야 라마르 슈브레 당한 야로아치스 나 추르 추로치스 라메 초도 야로 나소 투 슈브레 디 갑시 추도 슈브르와 다 데라 카레스나 라메게 라마샤게 젠제게 낭살 추 렌 로브 렌 카르 로브레스나 다레 주메 남주 이나 양 타메 페메 하주 용도미 다데 노삼 땡도 뒤도미 내주지마 침라 로라주스 팔루팅나 하주 제주자 파마니다리 나 뻬보이 파샬랑기 까주 공점요 마베 좀보 다달라나가 디카스나다 라멕 파다 용마레스 녀알 냠죄 남으로 봐 남은 당사 냠죄는 돼요 어떻게 제 자다 디카스나 미네게 땀링 그 주도 값이에 가르스나 진에 값이 주포 되고 주바 되고 고 되고 니네 이네 미네게 에 지게 시가다 네보다 딱다 튐바 제자 값이 된 조이네 에 비미스베 양보레 된 조 표도 좀 값이 됐음 디나야 샴레 에 지게 남주 쉬하게 값이 직하레스나 디바 디게 차창에 쇼메다 디 링부유 등에 빚지마 에 돈버직마 어쩌슈 디 가르스나 디 도레 덴지 반조 기참나와 가서 급식을 중어주 봐 숨에 담저로 모사르바 디기 버거기 식수 제베 그 추루 값이 딘데 주어레 에 값이 디 중부시로 값이 디 가르스나 룩동 룩조 룩동 룩도 디나올라 양다 담발라소 값이 망보지 값이 싱아지 지기 투베기 디지레 잠주치오 디노로 비나 마 비즈로 아미 친그레 그시 레코 준비 쿠르본키 칸조 장조 초수 유샴디 그로 제메 뜻이 흠변노 나게 특별 계직 제조치 자주 용으로 매베 다제는 참여 유도 주메 다딥냐 자자서도 요체 군장디 냠모치다 참다 치도 뒤에 디 값이 고들이 다 값이 접들이 맞디 되요 비지 남고 잡이 뽕마키 푼더 초점 더위 군고르치 표도 싱달 유튜브 과책신 모두 판거 추지 샤마로 지금 총급 지와 왕매도 초로 싱대 되네 시오 시더부 자레 오도 표진 깨직 말 오제직 된 심의 생물 식소데 가서 값에 차장아 전에 뭐야 데 롭자 쉬면 다 값에 로아샤베 투부디노레 가데 통투고 아레스나 값에 디나로 조디네 두린 된지 반주 마랑기 가르스나 콜베 마디 균유 여바 디도 전에 콜베 마디 중 그래서 중에 중외 유림 디네 콜베 그 마디 지다 타제메 아니 공매 먹분 당제 콜세 참나 밤에 콜세 치트 땅에 대조 그런 거 티셔 라과디 디노로 두린 된지 반주 코라이나다 에 디 튕제 디노로 슈베 유림다 에 디제 차장 지셔 차장 디조 있는 값에 좀서 다가서 지금 삼루 단체 지금 다가서 티셔 좀 해봐 좀 봐 적지 그러면 받지 않는 것이 티셔 좀 해봐 소수 용좀 용조를 다 지금 디제 유림 디제 막 값에 남는 티셔 봐 차장 디조 있는 지금 내 코시 표도 디조 제발도 코 구매 뽕마 등의 코시 타주 등조 디제 번주로 이게 튕지 디낭 저와 강주 유명의 유림 소 값이 되는 차장 지셔 Pena chasina tandaal hundru namjaya laki kapsi lagaya nima sashidwa. Dila dindachir shatimbeta. Kali marti margwa dhala somi kubta dhawe kasi che. Thangbuti kasi, shukuti kati leswa. Dina kane deja khatabjo la nirme bakun gyabu ngasi. Chachu ngaga jyoba nyamshi gurgu khokchu langi chasi. Chachi. Dhyunde cha. Gyablo jukdu su cha. Chachan shimse lyula matu chita chikyu sungwe nyasi. Doing the charge, you lot in ya, or din, eh? Jung say, Zum Kakachi.
1: She is the Renang, Dinny Tro. Lord of Yinko, Dinny Shuro. Kuenjong, she is the
2: Kondo again, Jonzoa, Nimitin Rublani, Peggy Lamu Tripsuli. Chöjie Norsan ki Namtar Nangi Gapshe Tha. Nangsa Uibun Namtar Nangi Gapshe. Tishin Durin Tenzi Benjo Laki Zamnawe, Gashiwe Chungwa Jube Suemi Tamgi Rumu Shebe Nangi Gapshe So Ngodru Durdushi Nangchus. Shamla Gila Kongi Kewan Gindu Chumbe Tha, Gisula, Tishin Chabe Ceden Pinzo La So Ki Zamnawe, Pujun Gapshe Kaji Ngodru Nangyu Yimbe, Lengye Ne Mutu Gisi Naro.
0: Tati nye tando karasina nganzu ki mangzhu ila tarwa ki bina gapshe pyujung kaji ngodru shubi na mangzhu tu shujung yubi ki jisu la shubi na shubi wa o di gapshe di ina mangzhu ila tarjib chimbu shidawari 다 디나올라네 차주이네 땡마직이네 기술라 카레스나다 에 전년 침부직 잠나 진전에 에 전년 침부 그 기술라가 직 가셰티다 라브레스 또 에네 기술라 카레스나 에 전년 침부도 소다데 때도 저와 전년 침부되고 카레스나 고를 짜면 줘 알아서 없어지 줘 직 돈님 주기로 봐 디체자 안에 디짬브레 제브레 까발리네 부직도 카이수도 죽었다 간에 때자 되자고 알아 내봐 맞이야. 어. 제가 뒤 직내 시대 그냥도 된다. 아니니 직에 된줄에 수세다 민 변진 된줄에 가르스네. 수세다 지하를 써 봐. 된줄 신도니 가라 수냠 된다. 되지 말이. 다들 또 양티어에 칼립툼이 그 값에 통부지거래. 뒤에 양만 좀 망줄 특집 신부거래. 값에 대독습도. 샤모 소르진 따자 남과라 차례 산지 까먹고 메시기 식달 알레 틴조르 윤데네 템부자 민도 야미 미글로 찍지 개머라 쇼르 좀 사지 뭐 디에 가레스나다 디 베나 지존님 백급다 가레스나 에 준비한다 틴조 카지 공의 죽기들에 와라 봐 어 틴조 가레스나 공의 직접 장원 제 미세레 똑부다 다자 남과라 차례 에 틴데 지고 와라 봐 하 틴조 가레스나 수르스지야 그 값이 표도 중요하지. 그래도 뭐, 빈나 자신의 디나라라 디어리, 기술라 그 값이 즉 차시하면, 가이 순도 적시 변다주, 카도주의 기술 디레시 그네 대제 주된 민족배, 나의 탐바디 튜바지, 지금 지금 기술라 그 가르치는 폴란드인의 교지용제 대주들의 값이 잠재 폴란드 튜바지에 대해서 아주, 그래서 그 가드 찍고, 가드 찍고, 다들 내 가르치는 값이 빈나 단다, 그 망고주 주변에 빈나 가란족이 긴디준비기. 이 잡는 게 값이 비나 에 클릭하다 보유 비진다 커진지 통제 하셔서 가서 칼라에 미남님 가 있던 정신 찍고 통스 자주 우신 초라 미가신 철로 시도 나와 콘조야 참말 괴다 뼈샤 통해지 냐밖에 없습니다 재미도 없어 학과도 가서 뒤에 가서 다 미소술 무소술 미 그 체주다 이제 세버 봐 제 세도 좀 안에 가서 뒤 뒤상 아란 쪽에 가서 비나 에 정부 변조 이내에 나란주 자가나로 대바 파조 내려든냐 뭐 감시도 미디 디데르샤 미퍼 펀드샤 디샤 미든도 디데르샤사 된조 배딩 의심도 처바 재미도 그래 봐 학과도 가서 값이 디나로 통부 딘데 저리 디에 나란주 지조 돌 털접 첨부 그래 비나 다른 고자 어디 담라까 탐에 미놈 요다 줄까 다들 폐절 탐에 창라까 나쇼 남니 출게 냠라까스 다 미소수의 디카레스네 미소수의 시가스네 미도 텐서 그래서 또 처음부터 해야 되고 세상에 값이 되죠 이제 표도 좀 같이 해서 다 근데 삼랑의 값이 지금 우주 슈가디 슈야디 카레스나 디디 카레스나 에 단다 차비치대 변조라 잡나고 카레스나 에 시드의 변조사디 에 값이 디나 표기 티그랩 좀리 돌아 있는다 권의 계제 순간에 하바도 있는 표기 좀리 로레 주변 고대바 고마 다르게 용도 좀 필요사와 뒤에 값에 뒤에 직 튼도 좀 아니 미간게 파죠 지기 에 달아체 에 등조체 등조체 값에 대 표도 중어 지기 임발 등조 톱 나가래요 세상 뒤에 가르치나 값에 뒤에 게 마 직 모두 쇼인스 에 값에 뒤에 가르 중에 마 충도 겁나 간조 네 마 충충 겁나 높중 로틱 나올라 요래 값에 차차 요래 세상 급 뒤도 있는 간조 로중 그 랍다 로춘춘 로죽지 중에 인도전에 인 인내래 값에 대한 요한 초아전에 이 값에 대한 탱망 볼로아전에 나를 그런 심투바 왜냐 다 단단 알아 로망 붙인 버들래 값에 대 단도하게 나를 대대서 주는 지금이도 아 땅에 마시함 지금 남주의 시민의 독스랬다 그시 레지 제발 앞초 근두 표기 요전이 카웨 생명 용수로베 가세리 군의 골 그부터 뒤지 익지기 미신지 이래서 멀려주 나자 미제 탄잠디네 랍과를 파수 중받다 자게 랍장 사르트 쪽에 젠덴 싱다 지미체 차시에 유지 되면 나다 점니 양장 안위지 최신 라소 금동군자 싱배 레지 치신라 야제 다외 외지 표시 진시 심표 따르고 담말하여 최신 진시 근계 증을 나조정 타람 정외 정자 꼭지 강가를 칙배 맞춰주 더두 등시 연락인데 추다 추전 통제장 너중 심미 지연다 현직 착종 영지 강발이니 바제 리다 저외 총다 총습 수준나 파람 다지 강기 추나 머니 강라 매도시 파감전지 강산 다지 당시 고단 기군제 머리 남가 노보라 추아집에 니면 매도시 자고라다르 창아르스네 쇼미 보이 미만나 차장 준도 치외 넘시 강라 미치 시게다르 자자 텐리 신도 데리 카게 쭉준 차샤나 왈레 팅신닝라 창시 장조 서버 콤제보 샤고 박베 탈로랍제 가줄제 파나게 세동 자자 샤마 지가로 초아준 어쩌든 콜로나조 내제 총섬 근도 좀 연전제매 밖에 슈기 정조리자 고디 라다르지외 리고 남소 땡바고의 천조준 라다 룽바 사그뉴네 파다 예베 신단주 샤오의 텐슈 정주 뇌제 유래 나바 예체데 사그의 타자 티럽시 시도 조지 내가 베도주 할래 타메 짜단 변도 여화 동대 짜라고 하라라 시 잼니 양지 티럽 젠지 표설주 제단디 가르스네 값에 디 치 제가 숨주 타바 디 나로라 가르스네 직내에 치 이 지금 와자다 땜바 지 진념다 땜바 어디데 저 값에 디 니네 이나 가르스 값에 디 나로라 벽이 근계의 연종 자체보 저도 어 라바르 파수 용반능시도 없어 그것도 이제 익정 김윤 신기를 멀리 나지 미자 탐진다 라바르 파수 용반다 벽 지금 연종 근계의 연종도 자태 대체 라바르 파수 용반능시 봐 아 얘네 이나다 벽이 가르스나 근계인가 그 미남기 이나 튕기 시조다 초와 기조다 아 대신도 죽주 내면은 저 치주 대조 이나 십 차와 선바 주제 자체부 전도 봐 아 주제 이나 지금 표소 초고여 봐 주제 그 책조는 예시 집어 我听这个普通穷人怎么就觉得好说？现在提到呢，开始呢，他给空虚嘛，是搞些个呢，他开始呢，这个传达价钱不冲突嘛，的定个人不冲突嘛，的是啊，听作业呢，嘛的是需要，开始呢，搞些听作业团呢，俺就通突破起来，开始说呢，嗯，搞些个呢，他既看不到，也不全面呢，那呢，搞些跟老罗来传达价钱不大，哎，这个就在定个人不定什么听着冲突嘛的是。是不是啊？注意我提议，第一呢，区别需要给难度你不提。
2: 第二个例子呢，平均单卷调查超过三种行业主任他，结合给人不同部出行总部部，跟中资网你们群众那里，票给总部部查见，前往银端准备他，主任点击编辑了，查别菜单评价数据怎么能为？표준기값의가치어제난줬어텐제메레잖아게라촌네값의좀비동서로어제능규인비텐게네퇴도도기시능규많이받나로
3: 땡고뒤겨겨네부시고진진게나록시에튼세다발란요시로그드나부구소지조르시바다진게가메타로쇠라눈소피주시규댄고시규니말라비유시시비탈산방리기강번지소타제야고소시규댄고시규숨칸점른부타댄자댄고송주타가바희신강기친구타워기공딩작자타대기친구소소다르타매수종족기개과라무부거리규电过去过，是。今天啊，康边南位所，罗贵干过的交不他，罗手就电过去过，啊。面生这些都是他，先就接送，让什么西不他，面生这些他有些全怎么交不说起就电过去过，出。今天啊，面的相对起就电过去过，对。来年的新人，买票就西不他，他那交不说。每九个年给人心点别，来个喜剧，点过喜剧。

대자 꼬십소 야부 제베 세민 총재 총리 구요라 개선 토바타 레슈 보바 연구로 통계자오마세 너리기 세민 벤조 총재야 조지 퇴도 친유 너리 세구 총대주 남원 총대 고이 고자 人不识别 德시바 로덴 삼주기 세민 총재도와 뒷배 당군에 도와 주보 파라레 니치주인 제랑안주의 모투 세민 총재 코르교 십슈 퇴고 참도 당토 캔디 레고 표송 소수도 맡아

0: 원세 되었다. 미리카기 제주 따와야 냠도 제여버시. 잼든티 신의 개배 파라 균투주인버시.
1: 덴데 니르와티키 덴네세 하장 까부시다 총 나가서 중학 링네 비중 문네 링단디
2: 대여르다티
0: 샴라 선주르 도르카지 스로나
3: 딜로스 참도 총키르키 응르키부탄 요키부소 레쇼서베 미초기 셰프시긴 힌체교르싱네 젠딘젠키 니수캬스스데 치로라 렉체케미네 고요코공휴브리 타파 총코 쪼고르 니수캬스 숨츠섭케타 조칭랑코르키 칼로후에 니수캬스드 在他当满结果地内西接住学者也去他是从结成关区给蒙索清空图主续结局的被勇气从亏给蓝准感谢塞土东会列团点地比位张山日故碰上蓝准给感谢安慰塞土东会列团地浪昂主不躺着人女都归直接讲直接切别碰蓝能给感谢安慰塞土清学者第六岁公布讲的总体爱人别在中亏松起根据国老米听之松之蓝天林学吧 如果用破国统球去参与新学者地位在中国成松村全国国民听者你就在松他怎么来吧他如果用破国去接动国际学生心内在中国去绝对用破军队也不成学者你想而丁清总体记录你都你社畜旅亏空用给用不接对你住切吧他你住切吧提总体用给相冲就松起蒙错退勤松给主角了偏不投学者用不转绝对学生就住切吧蒙错了 人不过去居住学生这学者师兄谈起来你们这切不提蒙索给护士骗我们是用破讲帮人穷学者老大儿给进的储备的就念进的准备打归盘里最近对头俄罗给回去个不是对了你们从俄罗想起最低杂汤了有没吃松了俄罗给回来学者谈的有没吃东学生俄罗给什么谈有没谈俄罗长婆尼个俄罗卡里没有学者 你去秋松总体宋庆给内向军能监督得去参联他人内日月七天当街结果走的刘秀宇贵秋日给人过的宋列团被学者列团明内重塑卡塔所被推算七车都决定马比杜连塔七列给西部七参联七部队谈到总体用给秋松团勤接过程宋给给去以马比杜连七参不他推算时自作时推荐的随队宋庆给内向都是参联列个参联监堂全用了旧旧规定当学者
4: 스몰링게
0: 텐디 APP 了
4: 쓰러나
0: 상고 제용

0: 망셰 니 예즈 미마기 튕게타 초웨 트네 터겝 중웨 루셰 시긴라 망셰라 예와 망시 낭드 표송 초바 마세 규제기 진다 쳔부 덴바티 미남라 세타 메비 삼베 롱주 캬노바시 제유 팅디 셰제스 메레세나 편조 롭친 규제 롭링기 기겐 쳔모와 쉔바 예게사 편조 라네 망셰기 예와타 캐주 골라 체지 능규 임베 랭게네 기시 능규 거수슈 계산 편조 라니 편조 시즈 총기 사제 정도 총신 편조 롭친 규제 롭리 저양 챙카기 기계 쳔모와 쉔바타 시아람 심주 롬에 주드윈 기계 낭시유 콩키 정치 차례기 쇼르도 더도 페랑경 조진베 잠니 저동 규제기 잡초 균진민나 타 중국의 청년 미리 저양 튼조기 총미 소기 두개양 시신유 콩키 응아치 회기 수균 르몰 제베 담 야초의 추디 시에바소 체딥 것이 잠낭유
1: 다 드린 게 간선에 난된디 간소게 망식 예와탕 에는 거기 계절 디슈윈스 다 망식이 간선에가 디 캡체 중 거만에 가서는 망식이 될 예와니를 친 적도 진이 간선에 칸에 땅에 예발라 안에 가서는 간라게 가서는 초가르 메베게 에니 가서는 시디를 간선에 간소게 다 지르단 게 망식이 되게 다 뒤에 삼아 가서는 직당 양이 좋아 이유가 칸에 땅에 예발리 안에 가서는 락바당 강백의 땅도 매겨디 가서는 망시 다 뒤에 가서는 가서 겹충하더래 다 뒤에 겹치고 왕도 시에 가서는 당대기 가서는 칸에 땅에 망시 당 가서는 아니 루가르기 직 삼아 수입이기 아니 가서는 망시 뒤에 가서는 직당 양 뒤 가서는 제대로 매우 된다지로 봐 뒤 인도산에 가서는 가서 연다까지 된다지로 아니 시에요는 초유바 초유는 시에요바 세죠 말해 루카르기 직 되게디야 아니 때 참아 야님이 용바이는 아니 가서 가서는 표도 문에 걸어 딱뻗드나 하장게 마음이 유바 된다지레스 다 뒤 인도산에 가서는 가서 캡충잉을 찾아는 망시디 찾아보이는 아니 가는 칸에 땅에 유바다 가서는 락바당 강비 가서는 초다 가름 매베게 망치들이 다 딜레양 가서 여와 니치네 지그래 여와 당부티 가서는 디나네 당부티 가서 냄규 가서 가라당 척베게 애니 가서는 초가 당 연에 가서는 제국의 정신 매베게 망시 되지들이 배샤상 가서 자시대 보러와 가서 팔라미지라 대베솔라진지라 시조 지미지기와라 렌주디바라 대조 다디 가서 가서 자시러봐 다디 가서는 가서 그 당양디 당 책디 가서 딱 가서 그 표현 그 가서는 산에 상말의 유비 같은 데지 이내 가서는 자실라야 가서는 남자 뭐 여러 번 자신은 자신은 배신이야 가서는 레이 세아통서 가서는 자실 콘도 그래 뒤는 시기 된다 가서 있다 루가게 남로라이 가서는 야 고시게 남아 뒤나라 가서는 자실이 남아 유비 그 책이 남도 때 뭐 되는 거래 찍디 가서는 자실 다 뒤를 가서는 대정에 대매 봐 뒤니 가서는 경고의 땅 가서는 견도야 같은 가서는 진짜기 믹스에게 가서는 자기지에 매봐 디니 가서는 포무수에 땅 쳐봐 소수에 가서는 소수 가보치고는 가봐 땅나지게 얘기해봐 디는 시기 가족에 장식이 그래 장식이 디나라 가서 장식이 디에 가서 다 그런 일이 그래 근데 창동 디디잖아 가서 가서 땅 쳐봐 딘데 지래 다 가지기 안 가서 메시 가서는 충류기 콩 인바 강식이라 가서는 디 가족에 정통자사 장사자사 이날에 양문의 띠띠 친구들 강소로 서고 돈수 지도자네 신의 숙제가 나라 당초부에 가서 체류식이 창시절에 어디지디 가서는 가서는 제식이 나라라 제산 가서는 망시들 이와 니여부디 가서는 직 제식이 나마 이마다 직 가서는 제식 맨비 강사를 당초부에 가는 망시 니를 이와 니를 친 적이 도스 다 가서는 가서 가서 당초부에 가서는 디나 엔다 배샤진 가족이 있는데 다시 있어야 좀 들어봐 직디래 디님 능식에 가서는 양 가서 가서는 들으러 서고

이리 자자 다 도서 가서는 그대 당나 되게 소소라 가서는 다 소소게 삼바 천토바다 소소라 가서는 용서로게 대외게 용서 된 데째 도 보죠 여러분 나조다 양 제시디 안 남랑 뭐 싶으리 에 배차시는 가서 가서는 에 창사 잡았다 저발 에 양만에 가서는 딘데 가서는 딤데 마우치도 다니 나조 가서는 양세 등도 가서는 양세스요 봐 에 디니 가서는 양 종린 알아서 봐 에 창루도서 양 코로나 가서는 갑자기 가서는 종시에서요 봐 디는 신게 가서는 에 포당 뭐 양만의 가지는 겐당션 랑 디능신게 가지는 랑 가지는 연된 지중 에 디능신게 랑게 가지는 지속의 네버 멘탈을 되지 에 디당 뛰지 가지는 아니 시당 거야지 가지는 아주 제시기 망신나로 그 기주 하전 가지는 신부지리 제시 입으시고 가지는 디 가지는 대중의 진식 사정의 진식 그러면 제당 가서 가서 제로 써야 될 것이 지당 망체 가서 숙제나는 인류자니 가서 가서 강변하는 인부디 가서는 지당 딘데지리 이내 가서는 가서는 디테일 양 제로디야 가신 가서 온 걸로 써고 양 가서는 에 치라 가서는 양 가서는 숙제 되지 디두에 가서는 에 땅야가 남바 딘데 요래 이내 가서는 쪼부대 가서 강변하는 땅에 딘데지 그러면 다 디나 빼셔서는 이 가서는 종시 그러면

0: 다디 칸스네 당티 당 치디 칸스네 믹스까지 칸스네 정력에도 선 셰디 테도 당고 버바 다 양지이나 양지 이마데 코코코레게 양시여 봐 다디는 신경에 당 가서 칸스네 양 배체나 유러서 얼서 봐 동지치도 양 동지치로 봐 디치도 전에 배체나 배 작장 깨라라 써 봐 어딘데 마모도 봐 다 칸스네 에 가서 칸스는 작장 임베 있나니 칸스 가서 파탄 그리고 양 유러당 양게 폴라라 써 봐 동지치도 칸스네 에니 칸스네 더버피엑 시팅제 유바 파파르도 가서는 베디 가서는 당 탐 하정나게 가서는 르메게 남는 팀제지레 가서는 도나티도스 티 정제 가르라에서나 아니 디나 가서는 카시지레 게나지 야나 게나니 에 게나숨 게나시 되거들 메바 티 내신 가서 카시 가서는 에 깨자당 저양 워라 가서는 데유바 팀제지레스 이거 대진게 쉬우나 오 폴라 폴라 본지 본다 그래서 파티 단대에 당에 뒤 가서는 가서 로스 가서 뉴비 유비 가서는 치기 남잔 뒤에 폴라 가서는 폴라 본지 본다 좀 봐.
1: 광도 연계상 빈조 라네 망셰기 여와탄 캐주 권래 지르 망셰라 여와 니잠 치구 주타 더더운 대다라 믹세기 캐주 강저 유배고라 베타 제디 체지 누르듯이 나줍수 샴라 게라 콩키 망셰기 예와타 캐주 샌다고라 체지 능규 임베 댕게네 무투 기시나로
0: 다 티는 신기 가서나 당한 저기 캡체외 우왕도 제비이나 아니 가서 루거 남단테 기대 하장 가서나 표정 사버리 다 당당한 당한 저기 가서나 루거 남단 제비이나 맹맹자 치나 간이 니지 파티인데 저리 다 이나 가서는 남장 무엇으로 가서 가서는 당당 디니 치당 디니 주제당 동족 상매도 안에 이어 보이는 아니 가서는 십지 샵지 할 수 있는데 다 별로 딘데 좋아래 다시 가서 루거기 자성 문에 걸어래 다 동족이 나 놀라 차샤나 가서는 아니 때 루거 뒤에 가서 남장 있네 가서는 가서 망부여 빼샤스나 내리 그일 차샤베 이나 아니 가서 남장 소보데 가라스나 쉬엔당 가르 다 망주나 차샤나 디렌딩 가서도 망시르바 디디 가서는 쉬 남다지 김바 다 콜라 칸스나 엔 베트나 시에나 마우시고 요레 다 카시 옛나 시에나 조송 시거와 아다 디네 카르사 카르스디 얀 코나라나 카르 마부 요바 다 고르시 니 카자 엔 아주 카자나 페게 산네 상마르 요베 카자나 엔 로가르 남다 직트와 다 디네 마 용제 카자 엔 아주 의전 크나네 카네 쟁크케 엔 상 라디 섭장네 디에야 카자나 베세는 아주 기 단다 이다시 세야 그바 아 디에 카자나 얀 카자나 코란게 카자나 남다 갑상지 김바 뒤에 가서는 제시게 공부도 또 듣는데 그래 다 되는 시기 가서는 마용제 가서 가서는 시진직 다 시진직 때 가서 가서 의정클로 예배 가서는 로그를 남자 가장 미숙 가고 된대 그래 되는 시기 가서는 애들 가서는 시원하러 속봐 되는 시기 가서는 결혼기 가서는 가서 통제하세요도 뒤에 어디 지내 가서는 다 그런 남자랑 지내 시진직 공부 또 듣는데 그래 가서 난 가서 공부 예배 가서는 양조 공부 예배 가서는 시원세야 되게 시진직 공부 지내 지기도 디나싱에는 가서 가서는 사제에게 가서는 소 양루가 된다 저러 봐. 어다 디나나 차샤나에 가서는 디레라. 시진다 잡어요. 그 가서는 춥제 이나리 세기나리 이나양 가서는 롱바 소소에게 가서는 메시 상마 시진 레데 이나 롱바 소소에 가서는 계제 돼 봐. 진짜지. 제상 가서는 남자 뭐 자주. 디나싱에 가서는 가서 저한테 졸라 속 봐. 봐. 제발아 속 봐. 봐. 디네 가서는 초진라 속 봐. 디네 가서는 초고 동라 속 봐. 다 누가 그 남자 망부 여발라 가서는 망시랑 야고 여봐. 아, 디나싱에 가서는 가서 가서 레시디 가서는 양 가서는 남자 하장 망부. 다 가서 가서는 누가 그지. 디네 레시 그지. 디네 가서는 남주에 가서는 제시다 이와 체비 가서는 망식을 지진 가서는 동부 숨도 체도 우리 다 드니 가서는 가서 레시 뒤에 가서는 다 하장 표정 사고 내가 가르 체비는 땅 안 주는 주 가서 딘데스 주네 되기도 표 미리 뒤 가서는 니냐와 표비 가서 내가 가르 체비는 시에 도스네 되기도 나서 통제 체비나래 가르 체비는 가서는 나래를 가서는 시에 나래를 이어봐 타나 가서는 카시를 가서는 시에나 딜레 사고 이어봐 딘데지래 다 남장다 하장 하장 망부시 부래 다 디나네 가서는 망시에게 가서는 계주 가라에서는 망시에게 당부고를 가서는 망시에서는 가서는 시에 통통인바 직디래 그게 가서는 주제 가서는 첨부요 말해 맞지 시에서 보시고 이죠 직디 계주 직래 다 디네 가서 계주 직 가서는 즉 하장 표준 사보여 봐 다 디나나 지금 낭도 매버 지단 요 말이야. 재산 가서나 디나로데 가서나 가족 가서나 미기 가서나 근조글 없어. 디니 가서나 가족 넘리기 시작. 디나시 가서나 초회기 시작 지단 차단 가서나 가족 가서나 망신 하나 된 두고 된다. 그래. 디니 가서나 망신 생대 가서나 하장님 보여 봐. 당부대 땅. 당대 하장님 보여 봐. 지단 가족 가서나 망신이 가서나 이양 나로라 왔다 진년 보면도 뒤 다시 독서 속고 했었는데 제 두고 말이. 티 망신에 세한 거라가 민망게 가서나 로똥자 망보다 치자 망보나라 아니 가서나 소소고 소외 초이도 가서나 전신 소외 초이도 가서나 림신 가서나 아니 거 배교당 아니 가서나 제야 제야 제야 제야 친지 아니 진짜 차상 가서나 티 망신에나 상만년 보여. 다 뒤니 가서나 직니간 대신 쉬버려. 망신이 직 하장 차 탐보다 가서 하장 게 다 뷰가지 야구 이어봐. 뒤에 가서 낭동 표준 사고 이어 버린다 그래. 에 배차에서는 가서 이제 저러봐. 다 뒤에 나는 배차에는 시바차기로 쓰였어 지금 나 그래. 어 탐보 가서는 시바디 가서는 어 룽기 감. 뒤에 가서는 린시기 감. 뒤에 가서는 가족이 가서는 감시기 감. 안 뒤에 가서는 신나를 써봐 망부지 해봐. 뒤에 뒤에 뛰어지. 안에 가서는 가족이 가서는 미인식을 써봐 가서는 심지어서 총봐. 통조 사막 가서 가서 망신 찍 나면 되는 거래. 다 통조 가서 가서는 익대지네 그 나는 뭐 하기나 가서 뭐야 요 말. 제대 가서 망신 나로 어디 나부 딘대지네 가서는 어 천사랑 가서 삼는 백 미리 뒤 가서는 대성 나부 딘대지게 가서는 남대한다 야나 가서는 부주 조당에서 직진 감고 부주 통조 간직하고 위원아. 그 봐. 딘대 가는 심성 요래. 다 배시하시는 가서 가서는 뉴 가서 나와 지라요 내가.

레가 간제 장에 또 총진이 야구 정슬라 바로 봐. 다들 로스의 정신 시부 여러 봐. 에, 다 디나데 대동 배전직 쇼베나 가서 가서는 다 미창미 케임베 가서는 에, 비즈니스 거리를 알아 봐.

0: 다 뒤에 가서 양 가서는 망조기 줍쳤던 봐. 재산 가서는 시에 돈도 가서는 안수 가서는 다 체력에서 가서는 땅낸 그래라 가서는 망조자에 가서는 비는 딱 왔다 그래야 된다 봐. 뒤 점지 가라에서는 가서 뒤 줍지디 가서는 망조기 가서는 뒤에 내려요 봐. 재산 가서는 그 가서는 낭대디 팅잡기 가서 낭대레디 가서 그 좋아당 냠규로 뒤 가서는 표시랑 이 봐. 표랑 게 계주여 봐. 어. 세상 가서는 망식에 가서는 고르티 가서는 단 남장 하장 망자지 아주 뒤에 가서 둘둘 좀 쉬고 잠디 애니 가서는 아주 가서는 참 쉬고 죽네 애니 가서는 쉬 맞아 뛴다 지레스 가서 보여디 가서 로헤 자서 에 망식에 자서 인생아 지그레 세상 가서는 남장 하장 망버레스
1: 드링글에서나 변조 롭신 규제 롭링기 기계 침모와 쉬바 개개선 변조 라니 체체 남외 보여기 망식이 예와타 캐주 고르기 남데 해결라 지비슈스바이 Tengzi me li zena, nan zui sumuwa lhengye la, nang duen sarba, nudishu yubi, lhengye ne tuidu du gisi nangyub, manyiba nangdawa.

0: 야,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돌 주고이.
2: 자가 디스 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 쪼니. 영중의 맨스리. 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3: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4: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호아리. 도 세감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취지 딜레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다나.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스차샤. 도시에 초코샤라.
2: 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브디르다. 실로레야 니메 오거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레야 나쁘빵보. 야 부지여레.
1: 한리방디 오네야 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르티 문지 야부치나로나
5: 타스원조 톰레 창괴장 한리팡 총캉 쿰시캉 럼수 미주 삼베워 한리팡 총캉 링고 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팡 총캉
6: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르 최고 한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자 셀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셀라 몬농 참부스웨디 초라 유조랑 차라 용정체 서동 효균나 수부로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 수사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7: 동고 저저 다르스나 강바 고마다가 장부 대부여 봐 달래 막아 봐 누나 마셔 봐 인고 대단 초에 견고 한부디 그랑 토르 대부체 시나시
8: 다피니 인나 인고 당견고 한고디 표현에 야고 싶지도 링고 다젠이 헝고디 젠고게 대단라 송저 투고도와
9: 야미 김빈 능홍디 부미타 고나 고유코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10: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지신기 닌주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추 능홍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캬미고베타 능홍라 샤츠지미고베 토니 야네 상토
11: 산디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8: 링고다젠게 헝고디 권제 칠르 침부이나 덴부제 능멜레 심제 제제고민도 닝제 다녜 강부디 메시지 아님도 깔레겹사 더리 있느니 링고다젠게 헝고지 권제 잠보야고 지기인다 링고다젠게 헝고디 빨라다 아무라르 피부이나 코나니 선바 가보 용범하제 혹은 년과 여분 능시 샘수 용부도와
12: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간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체네 게라 데르기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게게 나다 나와 네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와 네들 칸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린 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13: 송원배 서버 체유 니가 시시 터시 주의 고르유 디루 레도 양상시 자간 정보유

미링웨사 샬롱다테 상티 쿠심키 니모 기부티 롱수 죄신유 탄다콘제 추구초 림신 창롱 중심 소폰 파마탄 제테 잠미 샬롱다타니 나수미 나웨 교제시 인베 제네 유리 마송와 강대시 콤바포 쇼퍼지 송원베 세리 피송척배 월라 샬롱다타나 샤시 개베 창롱 용신유 GPH 남투수 저투수교로 제신배 뒤제촌이 남시 기진 세린 존배 가디 송은보루 뒤죽기 킹유나 돈나 송은보이 뒤로 초와르른 겐키 뒤제촌아 제바 용신유 송은보이 서버처유니가 시시 터시지 외고르유 농창 초수 柔天君恰行，天里错过了柔卡就松体能色行事。第二，热度养色的心，咋敢做不远？提醒日想起咋当天，第二，女人人民那座所用财源。热度吃过它，何为？车里因素，电锅的条件。咋当讨个日大心间错了，第二心愿。恰个你，心间老弱得不得？瑞生索家庭，索家以平弱三数天平呢？关注沙雕张三庆写讲师。他就关注。女婿有句三里最新前辈讲的：“梅林为啥路？那我从杨三的手爬上草上前进。日头吃够的米松田，去年夜里那我吃了点点点不疼。之前呢，那位那我阴天进了，看着三里一直没醒，让你有。”文章，那晚你杨三的儿子对面堂兄都约不起，杨三特别对面儿子盼着冲出前途机遇。有咱们马松文，那晚做热调吃过的米锅里通杀的面包球。这人得不熟，我话是从秋天啊才出现。第二，都有托管困难的原因，国外是就行了。第三，控制牛不疼，秋天天气热，可留个车间先别吹多，窗帘都不疼。铁达的这条车轨做，热心老板等着开车过去，看人生呢。咋个龙叔决心呗？国外去做呢？看着卡塞叔条条腿，你们干嘛让着？朝南南去，你为咋了朝呢？这一牛皮个咋些高度对不他？这里开疆土，索家先送狗，搞不切记。头最忙起我心，看着你脱干脱的，从来开玩笑大人。太阳。这了阿扎汤，气我得不吃，不行，他那最新的这部汤，三瓶烧鸡，从来的女工可端起几月。文章，杨阿伟脱岗的三个月头，今年汤恰好养熟汤这么新种几月。天阳路过的今年是个春头，这天买给了面卷三千不泡泡汤。天津北可以三区为不几千的粮食。榆林这段经纳入为这天，阿这仓长土丢进，这了村呢，女婿林奇三着我提，七个巧数，捏完了，家里心不存。

0: 딱바지 대니랑 예키 두유 토강키 창샤르규도 차바타 더시 무규지로 창미기고로 외코도 대시 탕마 대유 대야 서시기 루규리 면낭토 총은부니 서신 그규리 초바식 인베카 양부도 퇴배 토강도 극기 중원래 타의 갸주탕 링도 개배 용조 디니니 잠리 양저 착배 초무시 임바탕 동그 감스나메 처지우 제슈시기 송은보 찬용 서버 토제미 솜토 갸탕 급주코 주여바탕 송은보티 누유 토강토 윈팅에 내바탕 링장앙니 노유 도강기 창샤르 규기 지룽티 수송 제신유 루규 유린 덴베 추진디 초공 야균티 셀린 총기를 주의 야균타 총부시규 총원부니 노유 도강기 기캄디자 송경기 추공 조시 인베 차니 대로 따라 지를 춥시마 숨주니 십주삼기 유제토니 제시를 피해시유 Tsiu-chui gya-kyun chi-chir song-wa-ti, ta-gur chi-tang chen-tung-ju-gyuru gan-guo nu-dien tip-yu-la. Tsong-un-bu ta-gur-yang, Tsiu-chui so-yong-chin-li gie-dop-gi ben-ba-war-kyur-yu. Shir-gyu-gi tu-lung-kyu-tang, nub-chang-ki ten-gyun-tang, ten-gyun-chi-zam-gi-kyu, du-yu-to-gang-gi, to-chang-kyu-je, nam-si-kyo-gong-chin-bu-sum, di-ru-jik-dun-zong-ba-li, nam-a-pyu-sum-chok-be tsong-un-bu ging-yu-gyang-yu. 宋恩伯南起侧背头为区别在即厕所的空得不了刚过抗样前面一半提来到底宋恩伯困难了月饼你而已的宋恩伯娘罗里所用在于他国内宋恩伯南土出十九学生有用完了去用被凶杀的托干给脸色去养不着准不堂 내丢了餐杯连些苦肉汤配送草杯你立即撒些吞空来从而不定义中国阿婆拿压几条这车绝别切盲血汤日久如对切盲血汤绝别屈膝的苦肉到那地路得不下来你的恶趣汤从错掉切杯都有托汤设备女立即写军最多苦肉不行男的车位推送
1: 就在那么求当求钱呢跟着下山呢其实老用个月不得从家的王国堂乾隆大着中中给那些上面念的了哈都没不起从恩被他过去日久杀到他讲从恩被学金天呢 토강기 탕들의 규신 다음에 저와 오장 규식도 준유라 대개 낙제탕 자탕 리큐 제수 남아젠기 리기 속사기 협유진 대다 랑랑소소 릴라 젠식도 교내 사신 댐비 기칸무 규직 주비우시 대낭내 이완 체제를 촉배 속사디 총은변 점규 자단토 초대 제신배 동란예외 고와티다니 겨우군기 도난치 유도 교류 다와 주부탕 등발 총은변 장감치외 텐배두지 팔라디지 신잠기 철두샤라와탕 등니 宋恩伯索家村罗金南基出家退休的退休的家的龙族全国族裔宋恩伯答这群男人出国团前不满足怎么领起男人全部团体也给银白钱了杀团男人的全国所谓他们 南西用这钱吧。提前解开南马人心了，松江在前边，你不开心联系我。冲冲给哪里？沙土的警察堂，这边前边冲冲人心赢不堂。孙叔钱不堂，一个人往外拿不来。黄总理，托个给村区做交流员。从我们台湾起，那里那么天热，通过配送草坡塘，咱这些都被苦力的银白忘记。铁冲冲跟那男的，心都在为这边吃有些的朋友。冲冲跟那的，三大汤娘都正聚集，每月都送到咱们的阿公了，送到七星园。这边土技术，来了准备冲冲跟那的。人家的地巨头在天马村的远景，看到了松树这边三里银青，冲冲跟那去，心塞了几个月。吃住姐姐，吃上酒呢，团着心，他过去在那铁搭，给送看到穷人着。没人为咋塞不？这点推出了热门台北，恰给嘛第二波。长江南西天，过年了，右边推进恰新北，陈玉倩。恰给嘛本岛，干嘛新都市？我在先来推北本岛的，要对手工作，从我们王家的帮助我数，不都推新员。第二天，在我设备杀出第二波，两个车长打不来他趟，小王的出站速度接不上。我将幺六点八出站一，看着他忙白出过了年月车站，急速开行，好短车。刚才车位车主准备两个出行不通，车票三出万千里，他都老没变，车门我来先呢。人口呢，退休参不上这点。如南个公啊，尼玛缩小，年后出工数三千万千的，吕宋三女才出名。也那样，恰给嘛退休的，让个车长匆匆给那个阿公说转院吧，年些穷命。恰给买工业，匆匆给那个落个差不成。三叔康匆匆点赶去，匆匆给那去，让个三级入住，切切的东头旅游。吃过那对白，这个在配送草坡田里，牛菜可是养血的人。

칠세 최월 송리 로알리베 작기미 충중기나기 충행디 동체 군이기 충중기나 큰애 로치 과거 자주비 기나야 소공 해바 최위 특수딘 중대 가이 속대리 동지 자게모 투슈니 왕시 차위 충충 게나기 타트 제바나 코니베 찌라케기 추구 메바 주루에 카스 녜와 쳔베 준비 깁수 퀴티 자라 투쇼르와시 송은 변담 제낭토 추제리 나초시 닌다 디루 매도 중외 치소게 되자 망부시 회신유 주자랑외 투지시미나 고자딘소 나사니 랑게 심판기 삼바티 곡터메바 교르심베 대다르고게 추소남니 라친젠베 조나롱도 추시 웬디 경애야 속탕 침머시 독지유 구투포 충충대니 텀징기 최도 영예기 라주차유 투유티네 송대 코니 고제 추조기 최도 수유담미 대양 고제알춘나 라주차파티 파주로 왕자 쪼이비 톱당시로 왕마세 더동 탕구이토 렁송치 제기 고준양 쇼르치마 쇼유

팜니 겐니 송슈 림키 세친니 타르 도시 템주비요 제를 당도도 톱체위 냠충라 톱체 제바디니 소차유도 저기 유더 메비 손에기 딕시시기 기나야 소제 저도 손을 쳤나 랑크 톱슈라 띠엔치 다수 최소 유신 톱베 톱단유 테르디 독습체위 렌즈 팀니 창로 중외 소자 중중 지르시 제르스윈기 냐송게 창마시도 교르시 디케 이완 토슈 테니 페메베 드메 정춘 제바 대장 마세 텔레장 제바니 미타 정춘캄 시듄냠냉아 소아티기 뉘엔티엔지니 시베메롱을 리체나 무튜니 영어 종교 뉴주 제바 젠뷰슈주이

0: 마세 컬론다 사와오쇼라 조균침부 유구리 제자 능조진님마다 인지 이섭죠
1: 소장라 결혼순다 델라 사다 쳐임두고
2: 델라 쳐는 야옹 말베
1: 차토올로 바르구니에기 도유 니셈 슴토주리 균대다 쿤소고유 샴제 승런제유너 디린 후가 약쇠들다
2: 차토올로 바르구베 된다디 안주 세차 체차브리 디간 디린 안주 곽순내가 야구체자 콘서트 생란도 한 마리. 우리 주빈장라. 진더비아스. 기란게 지시나 아, 니랑 사파용.
3: 안저 준주도베 내줄 시구이나. 조여디 글디 얘기 중미 내부체 알 생계베 내주디 주무르샤. 중무 망체게 견 본대 식민도. 콘서 조여디 글라 대야 고미 상당 중대 식민도. 이내 미카지게 국업디다 뒤니 고랑조 기별을 더 지고 있다.
2: 자긴들 중에
3: 된초 자긴이라 섬시 지린도 당고디 디구디 아버네 겹장 건조 싸워라 모르샤 싸워님도 건조 국업디다 뒤니 모르샤 전에 좀 탁자 주로 전 삼샤 니버디 디구 갑주에게 재종디 시비 제라 재뉴야 테라 카고 중보다 재종의 재종이 중미 레그 미협체 얼쓰기
2: 대니 튼시리 도스나 니 도스네 쿠식 비슝레 칸라 카바시케고 기랑게 니선 쇼와 테다 타추 주시지 주두나
3: 용아
2: 니 주디시라 갸나 용마리 강게 타주나
3: 니랑 자친죠 주인다
4: 소자텔라
2: 근데도 주주 제베 참케 렌스게
4: 거업주디 참우셰스
5: 我做人工清洁所里多，控制血压了，元大头是年底骨质清洁广角线，偏中我新个密度了，土牛密度，卡巴托你做巴起个，控制他的元大头跨越面新个密度，
6: 元大头明年了原谅事业，听我着重这些老几尊重这些的，啥子大家给这预备明年吃下。
7: 米地巴查多长期，下个这意思了。
8: 偏在团北湖南火腿青年院呢，对这个这一个事，忙做了公路列队队队，师兄个列队明天到，大家见到帅人个要死，加上路部头边个列队队长，马老不晓得。
9: 你最看热心了，
3: 你最看多个，也你看是现在人啊，晓得。
9: 我走，
3: 哎呀，也晓得，也晓得。
9: 你去见他去，你最看是多个了。
3: 是，你最先要有，对的。
10: 弟弟，今朝子给打你，师兄呢？我说，昨天那是谁呀？今朝子你也晓得，前天去这周围呢，现在今朝子路易生不在。俺这人民个么子下水呀的，卡子鬼多些。
11: 俺这地沟里菜牛都得不着人吃吧？其实俺这地沟里，庄稼单位来个那段，他去都能养活用吧？
3: 今朝子的这些子。 俺来定做历史，你今朝做吃些是最能解的。唐国的，帝国的长脚，听俺菜中有说的，啥子鸡，啥子鸡呢？请俺帝国的人民模式下司去做压抑。你不的，帝国拿落了，建国的奇怪的那些做这个，说不的，帝国的去了。
10: 这个难道用别菜中素呢？从今年做养家，说从从年个，多个是这个。我奶奶，钱多便宜。是不的，吃饭是的。吃饭，我那吃饭挺多。哈哈哈哈哈。师兄呢，给你张三说着，做熟人了，在这江边出没做，困少摘最多，媳妇儿还做这个面，他的点给出没做。吃完上不得这游戏，今天给我做些小食物吧。
3: 可以是那个，那总也没。老对不起，师兄呢，今天三米满了，给咱做地沟给带来的，绝对一只小事。一年天大吉，给咱做成规矩的。看叫怕罗呢，地沟有准备做。师兄呢，拆迁上嘛，开了就是些，找他们一起找我呢嘛，解释了。
12: 要不，来三十，
13: 也是。
14: 哎呀，让开，喝得起的。
12: 来三。
5: 老周
6: Liz
3: 哦
5: 永北朱永北给跟这种说啊
3: 给其他三桌银看到这四兄给对面拆迁了过不去银当他看到给促进错你明大贵阳里点么送最怕见了能大用不得
5: 特别压死喂喂喂你也得等到连开心不起床下雨的
3: 也还看清楚啊
5: 啊中学兄弟住你卡巴列街罗丹床最比给那边去两个地那么多兄弟一年对咱可现在的季节都买不着留人光是年的小年不是啥也不着看得起来你们都退休之后来对面的哪里看得起来现在工作可不当白马在哪个白家着写不着
3: 你留人光是年的我心个月身体这也不给
5: 人下亚美呢人家打起来就打
3: 用啊你也打起来辛苦
5: 喂喂喂喂喂去通知用
3: 让阿丁这起去教室
7: 哥来看送啊
8: 刘仁光是你的破产险，老邱照顾对你，怕你看看钱呢，有些不是。钱不差你，说真难过的。今朝你做垃圾，我不愿接下不是。老先生，装修那个马店经理点钱，啥也不是，膝盖也不去了嘛是。你中秋团建看个连接不到，天可些兄弟，可对你必须。
3: 俺刘三了有女友，没得几个我主要打。
9: 来，
3: 儿子，老刘，
4: 年多不周了。
3: 爹一杯。老刘，
4: 陈大爹去让别人他去偷嘛哩。
3: 年过掉了，让不对面着，看了一面心就多。
4: 年多不周了，去让给他给送么？可再送呢，俺的不面，衙门都是那，去让给工作地给了。我打看过的你们都虚名水送
8: 让龙老板给写钱好了大瓜顶着写给龙说的鬼啊
3: 老刘长过钱呢让马背名呢那做了特别有嘛事一年三么许多的爹呀给你张生说的钱做你人你我没张表主我的然后就给我爹爹名呢跟着是自己啊
4: 钱的钱让嘴

0: 왜 로신이 가르쳤어?
1: 지장, 얘 연다도 도와줘.
0: 아, 민호 오메바. 내 속은 저도.
1: 얘가 저 뒤고 로켓나니.
2: 가르쳤어.
1: 도구 입에 미스 도와줘. 미디 치소프트다 캐주얼 대비는 자도를 용자 세비 연다도 체진다 잡아도 얘 대는 히라솔람상 다치가 요라.
0: 장게 돈 세프 통증에
3: 미디 샤무회 미시 겹자 세프 통어줘. 이네 치네 대비는 미다
1: 동구 수입 元大头다 잡으시라도
3: 마세 미디 도순시라지기 지도자체는 元大头之下
2: 喂洛行 然给米디国大卡里面 신중해
3: 소장철라 은희 통화지시 숨주성의 대체수부 고다
1: 시내고 출시야 원시에는 조당노베쿠치 다시고 삼슈
3: 종고라명 삼육샤미
2: 然지단지샤 도스치 然他的血대 중가유 칠친비는 랑의 진이 떠아 만전람산 파용
4: 예스

0: 탐사 전화 딱지 신기 미유배 전화 딱지 신기 그제 제비 미사디 나로 그 뒤에 내대 예미도 수입하다 치즈 연애 연애
1: 허지 란디에도 규령구 체내 고마 십자가 제가 전화 딱지 신기
2: 당시 세사마비
1: 허지 당시 그 뒤에 세소 디구디 나라 년토 담 시구유 신다 수 세소 허지 저거 让坑里学么的，让给米龙母这边，让给米龙母这边的坑里学么的，要个人到关键上学的团大熊在哪里？
2: 你这样子，到我恐怕他这些的。
1: 让个这些的呢，他这些人俺们都要么的。

0: 어찌 쇠랑시라 비슈 담이도 퇴근 가라 숨매베
1: 퇴근 아차다 봉칠이 매자 숨이스도 있는도
0: 대리 대샤 치세 안도 되고 요리 가르산 되유네 카바스김나 고달기리 봐야 다지스 제일 쇠랑이 비게야 마집치라
1: 용아 용아
0: 진짜다 우주 가네 전에 되게
1: 아시스
0: 거디 지수 야수 죽인다
1: 좋아

0: 요구예. 스프라이즈. 말이.
1: 허시.
0: 허시. 얼른 구다. 계란이 같이 가요 봐.
1: 아니 요 정말 왜? 그것 좀 매배야.
0: 디어.
1: 카레 디디스래. 대란제 샤님 봐. 너니 대로 주다.
0: 어. 며며. 상 대역 마시. 예쇼.
1: 오늘 미디셔 봐 년님배 줘. 호세. 카모도 오네. 냠트 세도와. 수샤고 쳇베.
0: 나래 다 갔어 인조이.
1: 라트르두. 상 디디르 게도 없이로 입 셈 좋아. 상 대표제 규르 못 이제 신네. 너니 계단세 셈 줘. 이제 가림 배고려.
0: 아, 나 좋아하시라도.
1: 어리. 너 계란이 가림 배고려. 뭐 입든지 저거야 두고. 키니 펜스스도 서브 옆에 세브로.

0: 그런 아주 나를 배우지 돈도 화폐 주니 봐 샤게 이 진아 디제 치고 니란 자 하사 줘 아 赵家人 아니 다치디 몰르니 라르 도고 밀르 타쇠 지르 시지 라르 편도 가르 도 나 편도 가르 도에 나디 제 통대 미도라 니에 제림 자 오지 타바 등 마지
1: 시화 이랑 치오 샹게 리우구세 게비니 가챠 요시 라르 방다 메바 샹게 근이디 메바 카린 스밀 도고시 Sumi tipsta, kumi tam sheshe, yinyi kashi osan budo.
0: Rangi hegu lung tseji, ruwa nang yi gyu daya mingzha di nga chen shuo lop.
1: Sha kashi osan budo.
0: Kanda mingzha di yinji nga rab chok yu, nga chang yin dang li me da. Tapsi kar dang wei ne do, tuan da dmo zhu pi ne, tari rangi mo di ne chizi ma chi.
1: Yong a, nge kye lin shuo.

0: 교진다. 야, 가르쳐줘.
1: 나도 주의. 잘로규.
0: 법적과 윤신규이베. 다들 유도가시, 레저도. 줘.
1: 다들 내가 싫어하죠.
0: 아지, 신나마시다. 맘에 두고.
1: 고주스미야가 사진 올라오피 나이. 신의 퇴인긴기. 조종리기 양의 책을 나가 쇼비. 주순가게나 예민 요지, 예민을 리훈사마지. 나훈스기.

0: 야지.
1: 마주다, 마주다, 나라님도 대두유.
0: 나라님도 대두유. 이 내가 이 두유가 명실이 깨매자, 수수 내 두 탕수 도마시.
1: 탕수 마시 식마시.
0: 얘 라나 랑 능미 탕수 지주 식지.
1: 대대 듭시 도시, 랑수 원실 급제 되는 그 제스. 계속 원수 랑스 비나, 계속 원수 랑강 하면 지 급제 중에 입에.
0: 랑 묘도에.
1: 당시. 나 다들부터 레드리 지금에.
2: 对다. 네 바비리나 레시 유자. 바스 뇽마시. 비게 되다. 기제 속을 유제 주시.

0: 고치다. 아이. 디링 안 주디 재상 거 좋아스되다.
1: 나호. 장게 뭐라? 개표 말이 산츠.
2: 개 마페비스타 마르다. 가스카네 시그여자 코바 베어트르.
0: 시화. 나라도 계시에 사위 봐.
1: 카덴스 님에 가져가.
0: 저한테 드시게 여러비야.
1: 장게 디니엘 매미 리홍스 워서로. 뭐야 나 홍스기.
0: 给用就送开机场的三千五老婆的走啊姐你啊姐乐大欧盟了
1: 这老婆买家的老婆买家的
2: 苍木虫不送在米哈坤的养外王妈的家人十岁就行十岁就行走起

0: Jalade Timuchik Devina, Tingji Gunchik Rihim. Nazu Dengmin Da.
1: Baba, Ye Sang Jala, Nganchu Nal Shai Khashi Na.
0: Sibjishi Gwilo La, Ye Chang Bo La, Timuchik Devib Rihim. Ma Tie Gong La, Jalade, Rang Bo La Chue Xia. Nye Chen Gop Didi, Tuzurin Guma Chinba, Kongzu, Lopie Go Gong Yigiri.
1: Gop Didi Ouye La Da, Kong Am La, De Shu Yor Ba. Che Zang Jalade, Kona Nil Ma Chue Khashi Na.
0: Di Tie Ne, Bo Ye La Ge, Jalade, Rang Bo La Chue Bi Na. Tempto kongyu gyeri. Jizong namni gyo wadi, kinze yime rangka kongyu gyeri wa.
1: Jinzhu ma tangkwa la boye la ge diyu la menchonga kashi zubshi. Tsongka chi salamdi na yu zang, nyebo la menchonga di labashi, jizang boye la ge nyebo la li chi shi rannin gorda.
0: Chena rangka boye la ge rangbo la ishi na ya khalime chingwi bim. Di na la gyo yin yorda. Ribi mi ma gyo du, 波耶拉公香港的培贴不是马铁公了人大预备在那咱们刚进那路里让波拉了绝不是如果某种给特对波耶拉公的罗皮不是空给卡斯卡了让波拉过去呢他们的张不求去给呢让波拉你不是让波拉给波耶拉色情进那去呢刚前不端节空进不许打 감카치디 나로자라 강지 토당요마시 모주크트거블라 제도다 교부카츠이니 랑보라공게 감랑자라 니치리 토마담베가라 권자제남도 제자 모주 예배지라 보예라게 랑보라 장베 저와디 기라니게 삼츠치 덕시에브치리
1: 로몽군 제신비네 자라디 예상마 제야 그리나
0: 로디게나 튜버딘 제제바 자라딘 제 수나네 마드 뉴리 랑어 위에라 로디게나라 틈진 세세 손자 되게 로고미 차브리 제자니 공급접지 냐위 아 타마디 랑어 위에라 두리 마쇼브치 자라디 봉시중러
2: 这个是三三缺的面他是既然给加拉的日本四年的这样的一边小伙子腾大的让大者我有马人因为彭世中给加拉的第二点你也信趣给你们今年给你最缺的马人给谁让腾大的面为你可是现在的看压你第一个人吃很多钱人
1: Baba, Dina la, yang ni jala kharlu yo se.
0: Rima jiri.
2: Rima kharil.
0: Song ye ra du, he nan kai feng ka nabu gui bai zhi bu.
3: Shio da, shio da.
0: Yo.

0: 어디?
1: 봐봐. 뭐지 정선아 진스?
0: 파당에 제쇼. 파당에 제쇼.
1: 요요요.
2: 유미소 이사지. 유미소 이사지. 전민주 라우리 상급 군진 조지 반달람사 조의. 군진 군민자 지자 장대강 자유.
3: 그러나 어제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미리

0: 그저 제발 싸워요. 양거 샤루가 랑게 게다베 안 없대 마십시.
1: 봐봐. 네 고스키야 다음에 고스키야 나 같이 오래.
0: 랑게 게다메 그저 없지. 저단 너 이기 마시.
1: 진짜 하고 좀 해. 그저 제발.
2: 예시 보죠.

0: 올라 와서 지난 님 가리배 구이래.
1: 진짜. 진짜.
2: 진짜. 진짜.
0: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3: 진짜. 진짜.
2: 진짜. 진짜. 진짜. 진짜.
0: 진짜. 진짜. 진짜.
4: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0: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4: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2: 我就不给你干了，偷鬼挖狗是。行行行，你都看不见你吧？行了，妈的，别说了。他听说没听懂？真的不行。不老，你别哭的。你们咋？你们咋？不老，你别哭的。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你们咋？
3: 你看不了叫的话，唱嘛我过去给你，我还过去见你嘞。吃完水我去接，有我过去。一路出去，见个熟人引导起我的，人嘛嘞？
5: 你看不了叫的话，唱嘛我过去给你，我还过去见你嘞。吃完水我去接，有我过去。一路出去，见个熟人引导起我的，人嘛嘞？要不先生啊，见个熟人引导起我是。哎，明天作业呢？肯定这里嘛，你反正看这些啊。哦，刘春发、张善林、李老四、苍亮二郎子、马汉那首歌开连不着，一年有些当定的多。
6: 爸爸，就当妹妹没读书对的。明早你也按照学习簿嘛，带俺去给下面木头。现在这个通啥没读？
7: 少勇，爸爸俺是呢，我过来木过。 这只用着钱呢，大概这个是十六岁，人家人个没多，他们得对的。忙归你车间，转过地这烂熟。

0: 바바. 삼을 갈당 위에.
1: 나서 오고 삼당 위에.
0: 서. 하하, 오세 바바. 바바랑 다 그럼 나네. 돈도 쏘는 걸 삼당지.
1: 롱엽 쌤의 쏠 내지만 해야 지도. 그. 왜 저거 날 쥐지? 닝다 레베 착재 날 쥐비이나. 아니 롱엽 쌤 사업시. 바베 닝다 레베 착재 날 쓰우 공시다메. 이네 뒤무지. 나 그뒤 저우유메 신야 요마시.
0: 세 바바. 삼는 그 주마도. 바브랑 루도 없대 나서 가르유.
1: 주마 샤고네 주라 이게 부시. 니가 라주 신라 균제부 세기.

0: 왜? 칼라 마습 잡을 수 있어?
1: 수수도 내 워드 수수.
0: 네 갈 수래.
1: 수수 갈 수면 수수 하고 오면 되고.
0: 네 갈 수도. 아니 나 명갈 바바 내요 교대비. 단단해야 신랄 얘기 같이 미. 네 수수 감지에 흘러지 대미. 난 이제 얌체라.
1: 우초링게랑 우대제 가자래. 카리페스. 자고 쉬시.
0: 뭐라게 마음을 가르쳤어 제래. 바바제야지. 롱부지다 김지르부. 밤면가 랩하고자 심피케 인스기. 녀마림비는 용거르베.
1: 띵아 저 밥지마도 마랑 밤내바. 와메 카다 야고치야디. 캐낭 샤사부지.
0: 됐다. 라야 미스랑 샤즈바.
1: 나랑 참고. 让大家先落麦。
0: 让你那个队呢，没时间给不接待你。让女士，我出去去个注意。

0: 不，来，我这儿看拉斯自己啊。不，卡巴马西亚，打卡拉因达。 고고지고지 칼라딩이라 쏘다 튼데 아메 가봐줘
1: 플레즈 찌추다
2: 가나 야 점어 쏘도
3: 추구르 샴즈 체차나 타마라 로글람 조웨교
0: 고지고지 다 어디 지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 디지 사다 아메 가봐야
1: 다 가봐 추지야다 엔네 자진주
0: 다 가봐 추키신 섬라 난레다 갈라 칼니엠지 아메 가봐줘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도도도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푸즈르 메지 쯔츠낭

0: 야, 쇼세키다. 야.
1: 젤리라 드셔나. 젤리라 드셔나.
0: 가리. 장케나 데우르베 아.
2: 란튼다 시야유.
0: 어.
2: 트릭 정다 진짜. 나 좋토미도.
0: 가셔서. 가리나. 쇼. 쇼용거 덤무도 왜?
2: 마지. 난 신주 주워 말베. 제자 남상 못해야 미도.
0: 아, 씨. 곰치니 말베. 얘는 어디다?
2: 디제 용 말이. 让我让个是吧?
0: 我一怕了引起有话的这桥度啊 我现在让老朱要求头呢 这下看的偏这头不如吧
2: 你这也能用吗这?
0: 也没读书去你也让了也把这手

0: 저 연배.
1: 에, 딩사니 야오케네 코미데.
0: 셰브제.
1: 어다 거세마서 지난주 음지게지 제비나 가서 니 부제 야오미도세야 드리샤.
0: 착시 돌치 말다.
1: 어다 거거세야 미도. 그치. 수레. 고즈 말베. 그래. 잡아 잡드게.
2: 말이 니 잡부제 야오라 미도. 음질아. 네 날바 희자 기와 주인. 된다 도스기. 네 가서. 어라 니 야오 먹고비나. 엠치 챙게 땡대쥐 도우시.
1: 다 볼 미메바.
0: 미여 마리.
1: 더비안 잠을 쉬메.
0: 디가 쓰레.
1: 니 잘 뛰듯이. 저게 세식이다. 그 레버드가 되다. 야, 되다디. 디가 버무디 오다 하다 찍부지 게르드가.
0: 카디엘.
1: 야, 세기다. 세기다.
0: 나 뛰도 녀제 가시가.
1: 니 소스다. 샹게 류브스바. 그진 섬시마첸 미스터 마르타.

0: 야, 야, 야, 지도 다 예바기고. 대샤 토글로뉴드 섭서시고게. 와다 즈무 쉬우스도. 녜랑 즈무 쉬뉴비나 녜응을 센나치기스르 주바. 녜갸소 송가야 오지나 치비이. 고들로 벽이 마징 얌조 제교르스기.
1: 지스.
0: 괜찮아베.
1: 괜찮아.
0: 어지 군저키. 와다 적샤베서로 샤샤. 됐다. 이제 다 그래 벨 레버 됐다. 레버 쉬우샤스마데.
2: 아지.
3: 라치롤 메줄로제 대회 아.
2: 으쯔고. 우그라니 야쿠무드게.
3: 아. 아드니 기타치 고게.
2: 부대치도.
0: 장시 가즈르드.
1: 마누굽죠 토뉴갸드숨죠. 토세도 히네낭다 요마지. 가산제베 메디게 세베. 세사스메.
0: 텐도 대유. 오다 니모고신 또다 사토미도
1: 지겨 맞다 모두 싸우리 메사야 마집치라
0: 용아
1: 디 디십지 쓰기
0: 레비 어디 어 가사다 디 디뚜도 가기 레마지 니잔 고로지요 어 이제 차가라
1: Tati,
0: I'm going to go to the house.
4: 라니 야쿠메바 팔로제 네가교 라이나
0: 라니 야쿠메바세 라니 야쿠메비죠 두이다
1: 두게 클릭교 아
4: 샤코직 되다 대니에고 도대직 되다 알레 세심모 가시 망도 없자 마시베 고효관을 좀 가시 끼바 메인도 제가 가르여바
1: 저 라카데 마치다
4: 아지
1: 啥个事啊？从他的眼光，你的，莫，莫，看明多。都是那几个人，老李跟俺也是个学不起。哎，
4: 这东西会严重啊！这让开车要吧啊，来回呗。开车，来回呗是开车啊，来回没用就买呗。就让他离开车不？把这些别说说。把这些啥是开车啊？哼。
1: 听这龙井人嘛的，俺得从下个星期搬到国外后，马上要是来个养病。阿姐，不理解叫咱女孩给做，让给卡地家伙也读个啊。让给谁读个？听我口俺读卡做大么子啊？啊，俺俺让这从村那代表老先生，俺也才年有没比心的，俺才年都快买不着，你让给新个买呗啊？差别来个差差差不离，让矿主你这钱我读个啊。阿姐。
4: 这让他这还是被贵的，你自己写不得个，让个连珠子给你，让个波多过去几个月啊，可让个是。
1: 啊，是叫让矿主收的三姐，你让侬卡的起鱼，俺
4: 卡的起鱼是。哼，哎，俺让写有的，这满年波多过外国，哪次打出没有？可那个月的蔬菜还着着些，波多过外国可以呢。俺创作
1: 你没了面具嘛？这事儿呗
4: 啊！波多国外国密码是，或传送送咋出来？没不参加中间？
1: 叫。

0: 平常几年里，南威接班给啥子行李？他的啥都开具单边，团里背了书柜，背着几个人车。南了新疆南威，现在来东北南的平常几年的你，现在得不出检查，讲到团里去，确定城市监督配合动物，立即开门批南。天地里在哪？和尚舅舅行过千里看的，南极日记开在，沿道全部拉的，平常几忙完的南极配合动物确定南西。
1: 大瓦天主拉尼和让将军行着千里看去，南极参赛日期开完演习，空气监狱四周的乌云塔，中国老道老早说话起来乌云天看去，主任宣布说的，突变样写信有。空气龙王没人，平常级预算通过速度大，南水军舰设备新就也抢来那我了，中间三步特别把马赛，北里南极设备拉在
2: 계급人别千年三对级大王样特别空气预算局局他十九列举台了新就能的平常级行列参赛监督局局了立即全部批单不行有那么两个公告啥到底人给列钱哪里呀那贵别看那做需要的格列斯说呢马文白平常个那个新就的跟着是求了到底头了那 古巴人一个什么些，他呢，到是学个人，那呢，人家西菜面吧，西菜麻蛋吧，米浆麻蛋吧，他呢，拿不出芒果用过的，人家是根据的特色拿了呢，你得当你学个人。他刚才是说呢，你这个西菜是的古巴生物要的是说呢，第二个是，新来的叫啊。
3: 新来的车来的，结果呢，车多难接，多难还抢钱不难呀？那呢，第二样，这个就算不简单接，那新来的了，多难能个要的。加上今年恰巧他猪肉的还将上不去了，新做来了，大家那边呢，他的皮件的猪肉也许是差的要的，卤肉的猪肉也不讲的低热。
2: 给他们的多拿那个药嘞，心吧，心力，心亏，大多数人家的，那呢，重视大点的，这些团呢，那呢，这个来团全部去吃这个药嘞。大家能信？那呢，搞起过来是说呢，老大这些几个月，那呢，中央的一级党部队那个药嘞，一级党部队队员呢，难道吃上了心力过来？
3: 啊，心里了，搞了结果多，老在马当不搞了多，现在马当不搞了多，多拿马当不搞了多，心里了，他就结果搞了多，顶那个样子。加上陆局的结账的顶点起来，俺爹新都，俺那就俺呢，就习近平了，超个共我们俺呢，搞了送我来是说呢，俺那就中国明日里，拉到苏苏婆婆去我的，顶那里俺呢，苏苏生出路来是。
2: 加上主力团结的哈江的改建不就是这个样嘞？第六局的讲究的是新来的领导团那个样嘞？七搞完不记得啊？今个做了国家其他天的改嘞是说呢？但等你，我做平壤局去五年级，俺那点这个在乎，初度三把，俺做习近平个，俺那做那些中央工作做偏呢，俺可能俺做改改了那样嘞？
3: 本种了呀，苏苏开卷点呗，玉龙个，俺呢，开卷有呗，俺呢，新招来的大批大学是，第三样的。今年个来是说呢，新来批个大学是，第改进不一步，改进一步。你呢，第二，俺呢玉龙的开卷的产品团呢，俺呢批个大学送样的。第二，别的军队来个接待队的这个菜系什么是吃有？
2: 我呢，这个腊片个物质级个，腊片个做不断呐。俺那腊片个对嘴节两个做嘞，顶这刚刚那就第一呢，是啥这个改不上不，改钱不就这个？等你，俺那做主席干部时间去，俺那新来部了批，北京了批，从都拿新来部的专门拿呢，哎呀，刚刚还是哪样的？是说呢，这个沙土、天宫给预算了呀，大姐姐姐。 别就当下的，大姐姐的，大姐姐那样的，干的。加上低头呢，干的这些就是哦， rang yusun tu su dakje jia, yusun tu su nyarza jia, yusun tu su nane, ane, xieje saba, lakze saba, nilu saba, xienbe ne, ane, xin zhu le, pigel, qenpo duwa, sanbe rengi, ngunzi di jigyu, samshi to ne, xubi yinbe ne, mawunbe, ane, benjongu xin le di, ngibar du, cinri jian du gyur guba. Ngibar du, su su keju yuwe tor gyur guba. Nibardu, ane, susu, yusun liya, nyarza. Sokyo, sobi, tinte chikwaji, nishin nisu. Maungba liya, benchungu shingli, benchungu nega shimchu di yargya chogu yuene. Tanto nesu ge cheshu di gare. Diyan, shingli, sidu zamba, mi mangbu jik tuu liya, gungu yore. Di, jirtan jikta. Dila, jik nenga ki ayu. Deliya, jigi, gejibu ge ayu sengbu yore, deli. Yinale, nega shimju di dargesi ceri tone dan gugu yone, di ngibardu, rikbe shunglu jil chukudu. Rikbe shunglu rangi shimju gu tone, ane, neldakze nan gugu mosho jigi, mikashe jigi namda araji ki, ane ngonzo legdo shingi yu sam, ane jigi jay yu sam san, digi pen toya mindu, nebu toya mindu. Gigogu gade zhubtuya mindu. Zhushi Xi Jinping nambe ane zhubtun deya liya dangne shutuya mindu. Jaysan nye nyibdi ngunzi garchiyo sun benchungu nega shimchu di rikbe shunglu jili zi jay. Ane gara gugdo. Gagayne shuwini shuwe ke tishi isi jay jay. Jik kyabgung yonggu tohne ane chan gugdo. Kui malata chan gugdo.
0: Xi Jinping re lang. 디니초 로즈 민구 디니 슈로 현조 시리
4: 테리라제다 디베 슝루지 말라차와 고니 내라 심주치비니 현조니 몽베 메기 레드 피게동레 카조 임바 민진나이 둘이 된자 데마타 컨셉 하게요 심조 요부터에 내기 틀레 서비스가나 사드기메타 넘시 상함소
2: 말아창외 신뢰 넘시 리베토네 딱제치고도 빼나 차샤네 더르게스 넘시 푸교를 하장 챔보리 골레 용 골르 시부 다 죄제 토르토 주요레 죄제 토르 치베 나로레야 벤조디다 믹세진 차 데듀 아니 넘시 견도레 데네 넘시 케발레 데네 아니 네레 딱제치고도 금제 가라스 넘시 원상 몰래 내 대수 제도는 그 법 터부 체거요를 주의야 부 체거요래. 넘시 다다 말되는 로도 세게 키거요래. 로도가 제부 민투고요 말해. 로도가 제부 야고 다투고요 말해. 제상 넘시를 부시고도 신이 마부고도. 되네 상감을 부시고도. 빼는 내 주.

0: 내가 리베숑을 더 쪼고 리베숑을 띠야 아니 말아 하장 창어다 체시 토벽을 안 롭존 치고도 띠야 롭존 슈스디 가레스스는 더리케스 점불린리야 아니 지게 네트스 쩨쩨디 여러고 계급 덥친도 소리 인지룽바 프랑스룽바 저만룽부도 소리야 네 하장게 체시 토벽도고요리 네 망보요리 법세에 토부요리, 뿌게 닦부요리, 딘데 체그요리. 제사, 아니, 마음배, 텔리아, 내가 심지어 리베슝으로 제일 좋고도, 디엔 서구디 캐주 대비 리베슝으로 제일 좋고도, 캐주 대비 사두 신조래 피게 다야디. 제사 텔리아, 리베슝으로 닦세에 되면 용구여 말해. 지 갸오르 시제 시행구르 체리 갱외 체가 넘시르 망보지 텐에 닦제제제 고꾸이네 리크주비오나 아니 내심주디 하고 저 세상에데 비그슈구요 지기 나더부지를 차샤스는 다시지 탭자치 유수인 야사지 투드치 딘데지게 다다리데 담시에르시 베제 내심주지 그르스는 바 디 롱부 대야랴 시지 링네 신예 미 뇽자 베겨리 마다 베겨게 아니 나더부다 킬생게 민다제 아니 캐브인 변종의 마음에 대지 신조래 학도도 내 심주디 아니 리베숑로 털 따제 난고기 따제 디야 아니 림베 림베게 녀래 개난가 좀보다 돌아 디네 계시 좀 빨리 하라 아쇼캬고도 디 덴덴 용토 그래 내 사디 그 로도디 사지대 게 믹스해 제이 봐 디나로네 미리를 펴면 가르도 계생 가르도 넘실 근도 근데 친도 아니 네드 넘시 푸규월이야 믹세젠 카르도 세시 토베 심주 제우 구동 소래 디 니바도 좋고지 제사 니디 문제 직쇼고요 뭐베 네디 중재 가르스 데리 케세 싱레디 뭐메 싱레다 저요 말해 마시지 싱레 제네 베잠 마세 맞아 변정 서구리 갸나르 서구 망부질이야 싱베 싱구도도 요 말해 이는 먼저 콘조 신을 더블 좀 보래. 신을 대수 제고 보래. 좀 생각해. 다른 먼저 개형 초진 니초 초진 니초는 아니 종로 쪽에 강한 나 시슌의 년전 나 어디네 가서 이제 망고지 롭좀 지도 잡 봐. 구부정 일 치 답에 제도 미로 왜지 내주 가져 줘 주소 쓰나. 나라도 군대 계급 되니 기급 딜리든 간주 마드리 탄잠서구르 지 마토네 경과질 아니 계속 문제 정도도 말해든데 이내 기급 딜리 스 된센디 송유디 디나르 말롭존 지도서 봐 디낭도 안 당고디 신뢰 피게르샤 둘이 아니 대표 야고 지야 돼 신뢰 야고 지야 돼 제사 가르순 신뢰디 다가서 레리 말해 디 데르케스 계급이 제게 된다 첨부 내가 첨부터 내 소변에 아니 계급 되는 게 자와 교대요 제사 맞아 신뢰를 더나 난고도 신뢰 제고도 대한 체리 돈에 제고도 대한 체리의 고군에 리베이션으로 돈에 딱제 나지 딘데치르샤 근데 개가 잡대 토대샤 루규대 토대샤
1: 昔日的文廊，地面窗。

提及习近平说，党团改革局屋里面的撤退七个脱贫的蜜糖领土，改革局任重千里七个糖，改革六级三队七个，改革千里六级一队七个。提醒中华毛主席改革局，参加六级两类七个级脱贫局，团灭了六级战斗时，廿多人民争论改革千里六级七个呢？全南昌、宁江、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吉林、
개급기 정중 체리 차가 남장 업중 어지 유배출 차가 앙탕 부송탕 앙이버 십주 십개유 개급기 락제 사두 차가 남장 업중 앞게 유배나 차가 앙탕 부송탕 앙이버 업중 양아 유바 개급 체리 락제 야든 차가 남장 갸탕 십주 십구 유배나 메세 차가 송탕 차가 앙탕 부 조송 앙이버 갸탕 송주 소송 제유 개지 체리 개버 구루 中华马吉丁几个月给这次的老子娘们的这个月是天母地这次接近平给松懈给这能力当初进去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조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무 차트 코로 조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치비 세코라라 준비 워자를 임바라치